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이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4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또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서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도 꾸준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 더 지나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까지 각각 8km씩 정체되고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더 지나 남양주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박선영님께서요. 응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도 안 하고 별다른 약속도 없네요. 평일에는 듣다가 중간에 출근을 해야 돼서 늘 아쉬웠거든요. 오늘은 4시까지 쭉 응디 목소리에만 집중할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선영님 사연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사실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노래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푹 쉴 수 있다는 말만 들어도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선영님은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출근 안 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내려놓고 푹 쉬세요. 그리고 라디오 들으시면서 응디의 실없는 농담에 풋풋하고 웃어주시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요. 홍단비의 사람 냄새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쉬는 날 뭐 하세요? 여행 가세요? 아니면은 집에 계세요? 특별한 약속 없으면은 그냥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그죠? 밀린 집안일 하면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냉장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죠? 공구 이사님께서 주말에는 집콕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날씨 좋은 날에는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라디오 들어야 되니까 산책은 이따가 저녁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녀오세요 저녁에. 예. 진짜 밥 먹고 15분 안에 30분 안에였나? 그냥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된대요. 그럼 살 안 찐대요. 근데 진짜 그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임신 전에 무조건 밥 먹고 딱 치우고 바로 나갔거든요. 옷 입고. 그리고 뭐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동네 한 바퀴 쓱 작게 그렇게 돌았었는데 그때 진짜 살이 안 쪘던 것 같아요. 많이 먹어도. 김아진님께서 올 여름은 정말 너무 더웠어서 주말마다 딸아이랑 집에 틀어박혀서 놀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보드게임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팝콘도 돌려 먹으면서 저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의 영화도 같이 보고요. 집캉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었네요. 와, 우리 딸은 너무너무 좋았겠다. 우리 딸은 솔직히 뭐 어디 가서 새로운 경험하는 것보다 엄마랑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얘기하고 이런 게 제일 행복할걸요. 자, 행복한 오후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일요일 1부는 그 음악을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돼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이요.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할 거예요. 응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누르시면 무료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우!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잖아요. 그럼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6002님께서 날씨가 좋을 때는 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를 들으면서 산길을 걷습니다. 저는 용인의 김기남이라고 하는데요. 은간 씨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부디 이 방송을 함께하는 반제이분들도 모두 즐거운 주말이 되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산길 지금 걷고 계십니까? 좀 이따 노래 띄워드려요. 8702님께서 응디 산림남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 시골에서 11월에 하는 유자축제에 은간 씨랑 박현우 씨 초대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어요. 11월에 보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정아의 왕대포 신청할게요. 아직 거기 라인업이 끝나지 않았나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유자축제 쪽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정말 유자 좋아하는데. 0579님께서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바쁘게 청소도 하고 과일도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친구들아 좀 이따 만나자.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듣고 싶은데 들려주시겠어요? 집에 친구들 초대한 지 진짜 와 언제적이에요? 저 미스트롯 할 때 그 친구들 초대한 이후로는 친구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친구 만나서 집에서 편한 옷 입고 누워가지고 과일 주워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진짜 최고 행복인데 오래됐네요 그런지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자, 신청해 주신 노래들 바로 띄워드립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정정아의 왕대포, 그리고 박정식의 멋진 인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정정아의 왕대포,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일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바제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다시 만나볼게요. 김은숙님께서, 응디 애청자 반짝이에요. 저는 응디가 부른 노래는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경연 때 부른 티키타카라는 노래가 제일 좋아요. 오늘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 노래 생각보다 인기 많더라고요. 어머님도 생각보다 이 티키타카 좋아하세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뭐 치키차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 노래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가 그때 7등이어가지고 7곡이 이제 신곡이 있었는데 그 1등한 친구들부터 순서대로 곡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받았는데 왜 선택을 안 했어? 이 노래 너무 좋은데라고 했더니 춤이 무서워서 저 중간에 이제 티키타카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그 댄스 타임이 있거든요. 거기 춤이 자기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안 골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했었는데 이 노래 생각보다 인기 많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김옥부님께서 가은씨 반가워요.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야 콩을 깔았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면 되는 거죠? 노래도 신청할게요. 박현우의 한잔하러 갑시다. 한 곡 들읍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야 콩을 까셨군요. 이래나 저래나 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장 가실 때도 어디 여행 가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뭐 산책하실 때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고요. 천민지님께서 오늘따라 박군의 땡 잡았다가 듣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가끔은 남편을 땡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유 이 왼수 싶기도 하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진짜 이 왼수 쉽다가도요. 그래도 옆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은간의 티키타카 박현호의 한잔하러 갑시다. 그리고 박군의 땡 잡았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은가은의 티키타카 박현호의 한잔하러 갑시다. 박군의 땡 잡았다 듣고 왔어요. 자 신청곡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죠. 5101님께서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고민입니다. 닭볶음탕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리 오너라 하면 완성된 닭볶음탕이 제 눈앞에 짠하고 차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춘길에 이리 오너라 신청합니다. 라고 이리 오너라 하면 저는 12첩 반상에 탕국이랑 비빔밥, 육회 비빔밥 지금 제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조기 그런 거 상차림 싹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배고파. 8110님께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라디오에 내가 신청한 곡이 나온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미자의 선말 선생님 들려주시겠어요? 왜 한 번이에요? 예, 매주 신청해 주세요. 1302님께서 일산에서 출석 체크해요. 예쁜 응디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유진아의 모란 신청합니다. 얼마 전에 무대에서 그 유진아 선배님 만나 뵀거든요. 오랜만에 뵀었는데 와 정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진짜 미모가 아직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정말 예쁘시고 다리 관리를 지금 보험 드셨어요? 이럴 정도로 아 진짜 이 관리라는 게 선배님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열심히 관리해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유진아 선배님 또 노래도 너무 좋고요. 그쵸? 자 신청해 주신 노래들 띄워드립니다. 춘길의 이리 오너라, 이미자의 선말 선생님, 그리고 유진아의 모란.

0: 생명보험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U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주스를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윤윤서의 문경세제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후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은 흥천 입포에서 동군잠까지 12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에서 상남섬터널까지 10km 밀리고 있고요. 가평휴게소부터 설악진압 하도까지는 총 30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임영웅의 신사랑 곡에 띄워드렸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786님께서요. 응디 긴 머리에서 단발로 싹둑 자르고 미용실을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약속도 많았는데 오늘은 약속 하나 없네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요. 긴 머리에서 단발로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긴 머리에서 단발로 자르면 무슨 일 있어? 왜 신경에 변화가 있어? 왜 아까 머리 잘랐어? 막 이렇게 다들 그러시는데 저도 머리에 대한 미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쑥 잘랐다가 어차피 또 기는데 뭐 이러면서 또 길렀다가 또 잘랐다가 뭐 이러는데 그냥 뭐 더워서 자르셨죠? 아유, 이런 날 또 약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진이라도 많이 남겨놓으세요. 자, 이쯤에서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마이진의 3호의 이수연의 독백, 그리고 길려원의 눈물의 브루스.

0: 지금부터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갈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9월 6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판재기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롯즈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Eat Out, 외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식과 관련된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어제 트로트 내비게이션 주제가 월급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월급 하면 떠오르는 다음 단어가 외식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빠가 월급 타는 날이 외식을 할 수 있는 날이었잖아요. 누런 봉투에든 옛날 통닭을 사갖고 오신 날도 있었고요. 월급을 탔으니까 외식하러 가자 하고 얘기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 외식 1순위는 무조건 짜장면 아니었나요? 아, 진짜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KBS 구내식당에 매주 금요일마다 특식으로 짜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콩 있잖아요. 원래 한 3개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 구내식당에는 한 10개 주세요. 그냥 숟가락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짜장면 다음으로 먹었던 외식은 돈가스? 피자? 아니면 뭐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는 너무 고급인가요? 요즘은 외식보다 배달음식을 더 자주 시켜먹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배달이 흔치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룰루랄라 외식하러 가는 길에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까 진짜 그 시절로 시간여행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반제이분들은 외식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노래들 감상해 보시죠. 정미의 꿀맛,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그리고 유미리의 꿀맛 사랑.

0: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정미의 꿀맛,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그리고 유미리의 꿀맛 사랑이었습니다.
1: 9월 6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외식입니다. 외식하면 떠오르는 추억과 관련 있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로트 여행 떠나보시죠.
2: 반짝이 김현영님께서요. 지난 주말 짠돌이 남편이 웬일로 오늘 저녁은 외식하자 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우리 집 두 아들은 눈이 커졌어요.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외출 준비를 했죠. 저녁 7시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삼겹살 2인분, 돼지갈비 2인분, 음료수 1병, 맥주 1병을 시켰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남자가 셋이다 보니까 양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갈비 2인분만 추가하자고 했다가 남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비싸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가는 우리 남편. 아무리 짠돌이라지만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연구 대상입니다. 오랜만에 외식이라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응디 이 노래 좀 신청할게요. 진혜성의 니가 니가, 그리고 윤수연의 천태만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사주니만 못해요. 괜히 사주고 욕먹고. 사주는 김에 그냥 확 그냥 통 크게 쏘시죠. 진짜 그 외식 오랜만에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번 하는 김에 그 아들이 그 갈비 2인분 그냥 더 먹고 싶다는데 그냥 그 뭐라고요. 뭐 아끼는 것도 좋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얼마나 아기가 먹고 싶겠어요. 어른처럼 뭐 이렇게 뭐 참을성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에이, 먹는 김에 좀 많이 드시지. 8845님께서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저녁 때 외식하자고 하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벌이 부부들은 웬만하면은 그죠? 뭐 주말에나 해서 먹든가 평일에는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일까지 하고 애기들 이유식까지 만들고 그 가족들 밥까지 하는 워킹맘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대체 언제 쉬나. 앉을 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선플라워님께서는요. 응디 아들이 밥 사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고 지금 직장 5년 차인데요. 아직 결혼 전입니다. 나이가 서른이니 아직 더 기다려야겠죠? 근데 3년째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갑자기 외식을 시켜준다고 하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감을 소개해줄 것 같은데 제가 김칫국을 마시는 걸까요? 살짝 기대감을 갖고 다녀오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주는 만남밥 먹고 올게요. 흥나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정동원의 흥 들려주시겠어요? 아, 우리 엄마들은 이런 마음이구나. 뭐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외식하자 그러면 누구 소개해주려나? 이런 마음. 진짜 꿈에도 모를 텐데, 그죠? 뭐 근데 진짜 나갔는데 며느님 소개시켜주는 자리면은 어머머머 촉이 좋으세요. 그죠? 일단 예쁘게 하고 가세요. 자, 반지의분들께서 외식과 관련된 사연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진혜성의 니가 니가 이어서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정동원의 흥까지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간의 비난트로트 1회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혜성의 니가 니가, 윤수연의 천태만상, 정동원의 흥 듣고 왔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버릇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잔소리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692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낮잠으로 2시간 자서 밤에 잠 다 잤다 생각하고 늦은 점심으로 콩국수 먹고 혈당 스파이크 오기 전에 집안일 하려고요. 응디가 들려주는 트로트 들으면서 함께 할게요. 아유, 맞아요 맞아요.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움직여야죠. 혈당 스파이크 팍 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들으시면서 또 집안일 하셔야 되니까 노래 띄워드릴게요. 채윤의 사랑이 머문 계절, 최성수의 해후.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뜻이

0: 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웃긴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성리의 이태원 연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하남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일죽에서 남인천 나들목까지 10km 어렵습니다.

이후로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까지도 주춤하고요. 반대 남이 쪽은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음악 듣기 참 편하죠. 검색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골라도 비슷한 노래가 줄줄이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호주는요, 오래된 매체 라디오가 다시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대요. 특히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는 어떤 방송은 호주 라디오 역사상 가장 많은 청취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부럽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고, 스트리밍 시대지만 여전히 누군가 골라주는 음악을 듣고 사람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라디오는 알고리즘도 모르는 내 취향을 발견해주는 신묘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노래?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아,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9월 6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차태현 씨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I love you. 아주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참 잘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차태현 씨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리밍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노래, 듣는 노래만 계속 듣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 듣고 싶은 노래였는데 딱 그 순간 흘러나와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노래 몇 곡 여기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함께합니다. 9월 키워드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추억 이야기일 텐데 라라 가족들이 사연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에 무대 위에 명카수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주말에도요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소확행 문자로 여러분들 날려주세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8: 미란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잠을 못 자서 휴게실에서 잠깐 쉬려고 왔습니다. 잠 못 자니까 대상포진. 어? 우리 배미라님? 이거 대상포진 엄청 아픈데 또 위험한데 원형 탈모 와서 고생 중입니다. 천둥 쳐도 깨지 않고 잠 잘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배미라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으셨을까? 잠을 못 자셔서 원형 탈모도 오시고 대상포진도 어깨동무하고 왔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여어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엄마도 대상포진인지 뭔지 모르고 야 이렇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고 격리하고 치료 며칠 받으시고 바로 나으셨는데 어여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뤄뒀던 제 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여자 축구 배우러 갑니다. 오, 이 축구 이 발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또 멋진 스트라이커가 좀 돼줘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일곱 자매의 장려로 포기했던 축구. 40이 된 지금 재미로 시작을 해봅니다. 응원해 주세요. 9006님. 우리 9006님. 예진역에 포기했던 이 축구 포지션은 어디실까? 재미로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건강 챙기시면서 날쌘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빅뱅의 천국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빅뱅의 청국 듣고 왔습니다. 콩디, 청귤청을 제대로 읽어도 청귤청이고 거꾸로 읽어도 청귤청이네요. 맛있겠다. 처음 만들어 보셨대요. 며느리 한 병, 동생들네 두 병, 사돈네 한 병 가지고 사돈네 가는 중인데 괜히 떨리네요. 다들 맛있다고 할 겁니다. 떨지 않고 가셔도 오우 극찬 하실 것 같은데요. 6696님 보내주셨어요. 핸드메이드 청귤청을 들고 지금 가신다고. 친구가 라면 먹는 게 불쌍하다며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잘하셨어요. 빨리 나가요. 문성민님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송명철님 노가리를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30마리 거뜬히 먹습니다. 군침이 돕니다 하시면서 명철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술과 친하진 않지만 요 안주 참 좋아합니다. 노가리. 그리고 그거 뭐지? 골뱅이? 골뱅이도 좋아하고 그거 알 많이 들은 거 있는데 그게 노가리인가? 작고 요렇게 이거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그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근데 참 맛있는데 제가 안주는 술안주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3421님 저희 집 강아지 소미는 고양이 친구 데려와 하면 고양이 인형 가지고 오고요. 개구리 친구 데려와 하면 개구리 인형 가져오는데 상위 1% 강아지 맞죠? 하셨습니다. 그걸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드하고 오드리도 공 갖고 와 그러면 공 물고 오고 새 갖고 와 그러면 새 물고 오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 강아지도 상위 1%네? 이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비비의 밤양갱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고요. 청풀리 건너가겠습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010님의 청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콩디는 언제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어릴 때 음료수는 무조건 달아야 했습니다. 커피를 왜 마시지? 아우, 이렇게 쓴데 왜? 왜 마셔?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뭔도 괜찮네. 이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 어른 다 됐네. 그건 시작이었죠. 더운 여름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물보다 먼저 눈에 띄는 캔맥주. 캬, 우와, 오우, 살겠다. 이 맛을 알아버렸으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어른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 출근하기 싫어. 만성 피로로 눈만 뜬 채 100번 민기적거리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결국 시간 맞춰 출근하는 나. 막상 회사에 가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길에 오를 때 그래, 난 어른, 당당한 사회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쓴 커피가 향긋하게 느껴지고 맥주로 갈증을 달래며 꾸준히 내 일을 해오는 나에게 그래, 너 어른 맞다. 어깨를 톡톡 쳐주고 싶네요.

1010님 청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콩디는 언제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요?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이 생각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굳이 똑같이 상처 주고 싶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내가 어른이 된 건가? 철이 든 건가? 그 무거운 철을 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시길래 또 난 언제였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10cm의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어서 쿨의 맥주와 땅콩 잘 어울리는 궁합이죠. 그리고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곡을 만나고 왔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이지연님이 되겠습니다. 자, 또 사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옛날 사진 앨범을 꺼내봅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휙휙 넘기는 사진 말고 두툼한 앨범 있잖아요. 비닐 안에 사진이 한 장씩 들어간 그 앨범을 한 장씩 넘기면서 나 같지 않은 나를 만나는 게 참 쑥스러우면서도 반갑습니다. 어머, 나 이때 왜 이렇게 말랐지? 또 한 장 넘기면 맞아 맞아 여기 갔었지. 야, 이날 날씨 진짜 좋았는데. 그러다 한참 잊고 있던 얼굴이 나오면 그때 나눴던 얘기까지 신기하게 떠오릅니다. 맞아. 이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사진 한 장인데 그날 입었던 옷도 생각나고 누구랑 뭘 먹었는지도 생각나고요. 그러다 가끔은 지금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진도 나옵니다. 잠깐. 나 이 머리 진짜 하고 다녔던 거야? 이러고 다녔다고? 아니 왜 아무도 안 말린 거냐고. 혼자 웃다가 사진을 빼서 자세히 보다가 그렇게 한 권을 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앨범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돌아서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 속에서 본 애랑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 저런저런 시절을 보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 예전 사진을 한참 보고 나니 지금의 내가 괜히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20년 전 지연아, 반가웠다.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잡나.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노래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그리고 전람의 기억의 습자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이지연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에는 참 이상하게 그때 공기하고 감정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이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핸드폰에 저장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진의 매력을 조금 못 느끼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사실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그 같이 찍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우연치 않게 사진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1886님, 2704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윤종신 씨의 오래전 그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 준비할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더 늘었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부터 금천까지 총 40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우터널 상용교에서 남풍세 나들목 가성교까지 23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10km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7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일주에서 모가까지는 12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정체,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19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와

0: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큐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2013년 개봉한 영화 About Time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남자 팀과 사랑스러운 메리의 이야기예요. 영화만큼이나 사랑스러운 노래, 아, 달콤하죠.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얼마나 오래 당신을 사랑할까요? 참 좋지요, 노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영화 어바웃 타임에 흐르던 노래, 이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도 아주 좋아요. 2013년에 개봉을 했고 로맨스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고 드라마도 있고 판타지도 있습니다. 이 주인공 팀은 21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죠. 우리 집안 남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아, 돌아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팀은 이 능력을 이용해서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또 실수했던 순간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메리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시간여행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더 완벽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팀이 결국에는요,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네, 안 보신 분들도 분명 뭐 있으시겠죠? 그러시다면 한 번 정도 어바웃 타임 선택해서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일요일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요, 썬데이 레코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9월 키워드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어디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그날의 현장 느낌, 실수와 망신담? 있으시다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제가 웃음으로 승화시켜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썬데이 레코드 9월 테마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이선의 님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였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하나 하려면 선배부터 찾았죠.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이것도 좀 봐주실 수 없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점점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첫 회식이 잡혔습니다. 아직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서 마음 같아서는 슬쩍 빠지고 싶었는데 자 우리 신입 한 잔 한 잔 받아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한 잔 더 해. 아 네. 그날따라 술이 왜 그렇게 술술 들어가든지 한 잔 두 잔 석 잔 기죽어 있던 신입사원의 어깨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노래방. 자 첫 곡 누가 할 건가? 평소 같으면 구석에 찰싹 붙어서 눈도 안 마주쳤을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노래는 클라잉넛의 말 달리자.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신입사원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가자! 뛰고 흔들고 달리고 그러다 그만 우당탕탕. 아, 내 다리. 테이블에서 떨어진 저는 결국 저는 부장님 등에 업혀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이었죠. 쩔뚝쩔뚝 걸어서 문을 열면서 아, 부장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아, 정말 주책이다. 이렇게 잔뜩 긴장했는데 저 멀리서 부장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어우 자네 다리는 좀 괜찮나? 어우 네 부장님 어우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이러시네요. 앞으로 말이야 우리 팀 오락 부장은 자네가 맡겨놔. 회사에는 새로운 신입이 아주 끼가 넘친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 뒤로 야위에만 갔다 하면 오락 부장 마이크 잡아야지 뭐해? 저 술도 안 마셨는데요. 아유 뭔 소리야. 말 달리지 한번 가야지. 가자. 맨정신에는 마이크도 못 잡는 제가 어쩌다 진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저도 어느덧 베테랑 직원이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날 그 마이크 덕분에 사람들과 확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시절에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잘했다. 다만 테이블엔 올라가지 말자. 지금도 비 오면 그때 접지른 다리 엄청 쑤십니다.

이선희님의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 만나봤습니다.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이 노래 들으시면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겠습니다. 코요태의 순정, 성진우 씨의 포기하지 마,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어우, 노래방 가서 부르면 진짜 신나는 노래들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노래방 가면 술을 못하는데 노는 거는 정말 끝장납니다. 공회전 진짜 잘하는데 막 굴러다녀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있는 일요일 라라랜드 선데이 레코드 9월의 주제,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요, 김선아님.

0: 이에요. 저는요, 음치에, 박치에, 몸치까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치라는 치는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제일 무서웠던 시간이 음악 실기 평가였어요. 자, 다음, 어? 앞으로 나와서 노래하세요.
1: 아우, 선생님, 차라리 시험지를 한 장 더 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거든요.
0: 그랬던 제가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창 연애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노래방 갈까? 평소에 저였다면
1: 싫어 절대 안 가
0: 이래야 정상인데 그래 가지 뭐. 심지어 술도 안 마셨습니다. 맨정신이었어요.
2: 자기야 뭐 부를 거야?
0: 제가 당당하게 리모컨을 들고 부른 노래는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노래가 시작되자 마이크를 잡고 핑클 흉내를 내면서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어설프게 춤까지 추면서 시작한 노래. 음치가 노래를 하고 박치가 리듬을 타고 몸치가 춤까지 추고 지금 생각하면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앞이라고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귀여운 척했던 그날의 노래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1: 난 네 거야 가 통한 거죠.
0: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요. 가끔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면 남편이 꼭 그 얘기를 꺼냅니다.
2: 여보 그거 한번 해봐.
1: 뭘?
2: 그 핑클 그때 진짜 귀여웠는데 그 노래 한번 해봐.
0: 아니 여보세요. 그때는요 30살이었고요 저 이제 반백살이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 남자를 정말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싫었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도 모자라 춤까지 춘 걸 보면 말이죠. 오늘 썬데이 레코드의 그 시절 우리들의 노래방 레파토리를 꺼내봅니다. 제가 용감하게 불렀던 노래, 남편이 제 이름을 넣어 불러줬던 노래, 그리고 둘이 함께 불렀던 노래까지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 봐 나를 한번 쳤다 봐. 요거부터 들어보죠.

0: 선데이 레코드 김선아님의 사연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이재훈 씨의 사랑합니다, SG 워너비의 랄랄라,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아주 귀엽게 부르셨네요.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주인공은 김대현님이 되겠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차가 막힐까봐 일찍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야, 나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제 시간에 못 가겠어. 뭐? 너 축가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불러주면 안 되냐? 아니, 축가를 무슨 택배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야, 그리고 네가 부른다는 그 노래 나 모른다고. 그니까 그냥 네가 아는 거 아무거나 좀 불러. 아무거나? 마침 저에겐 가사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애창곡이 하나 있었으니. 아, 알았다. 그럼 내가 한다. 일찍 끝나기 전에 빨리 와. 저는 연습할 시간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최대한 감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살포시 감은 척. 그리고 첫 소절.
1: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0: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소절 떼자마자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 반응이 있네. 더욱 감정을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축가를 부른다. 잘 불러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 서둘러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야, 너 앙심품 왔냐? 뭔 그런 노래를 불러? 결혼식 초차? 아니, 편지가 왜? 아, 그게 무슨 편지인지 몰라? 아니, 연애 편지 아니야? 저도 참 웃기죠. 결혼해서 이제 막 잘 살아보겠다는 친구 앞에서 이별 노래를 아주 처절하게, 절절하게 불렀으니 그게 웬 행패였을까요? 저는 친구의 새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동안 그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는데요.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면서 이제는 최고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더 웃긴 건요. 정작 결혼했던 그 친구가 노래방에 가면 꼭 편지를 부릅니다. 야, 너 때문에 이게 내 애창곡이 됐잖아. 그럴 때마다 모두 뒤집어집니다. 친구야,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액땀했다. 더 잘 살아라. 혹시 축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대로 된 거 신청합니다.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사연은 김대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노래 청혼 듣고 왔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0: 라라랜드의 일요일 코너 썬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이선의님, 김선아님, 김대현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9월 한 달의 키워드는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그 노래. 떨리는 그날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실수담도 좋고요. 황당한 에피소드, 재밌는 사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 전해드리고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김광진 씨의 편지,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분은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총 20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휴게소 운공교부터 남풍사의 나들목 가성교까지 18km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정에서 화덕까지 10km 어렵습니다.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까지도 7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 와촌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0: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다들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세요? 아무 눈치 볼 것 없는 내 집 안방일 것 같지만 의외로 집을 휴식 공간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른 채 하려고 해도 내가 손을 대야 할 집안일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어떤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맘 놓고 운전을 쉬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는데 지금부터 저랑 함께하는 두 시간만이라도 눈치 보지 말고 후 숨도 좀 돌리면서 편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0: 6월 6일 일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토이의 인생은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저의 비밀의 공간은 회사 도서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책 냄새가 좋고요. 짬내서 가서 짧은 시간 딱 집중해서 읽는 그 시간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똑똑해지는 기분? 물론 아이들 없을 때 혼자 방에서 예능 볼 때가 제일 좋지만 집에는 늘 아이들이 있어서 도서관을 선호하게 됩니다. 주말에도 문자창 콩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보내주신 사연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0509님은 중3 딸이 갑자기 수제비가 먹고 싶다며 직접 반죽을 한대요. 저는 옆에서 밀린 설거지랑 육수 내면서 듣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마침 굴이랑 새우가 있어서 해물수제비 끓이려고요 하셨어요. 딱 뭔가 되려니까 되네요. 저도 엄마가 어렸을 때 바지락이랑 해물로 국물 낸 다음에 수제비 반죽은 꼭 절 시키셨어요. 물론 배합은 엄마가 다 하시고 전 주물르기만 했지만. 근데 그 육수가 보글보글 끓일 때 제가 조금씩 뜯어내서 탁 던져서 넣으면 그 재미도 있고 쫀득쫀득한 그 식감.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0509님은 굴까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되네요. 준성님은요. 배달 상품권 쿠폰이 있어서 마라샹 거 사 먹으려고요. 저는 면을 좋아해서 온갖 종류를 다 넣고 나는데 혹시 슬디에 추천 토핑 있을까요? 하셨어요. 저는 의외로 면보다는 밥을 좋아해요. 근데 마라샹 거 먹을 때는 무조건 두부면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라샹 거를 완성한 다음에 고수를 진짜 수북하게 쌓아서 전 올려 먹거든요. 땅콩 기름에다 찍어 먹으면 그 맛 일품입니다. 샵의 미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듣고 돌아올게요.
8: This song goes out to everybody out there who's never loved before. Cause we bringing it down our style. In this season of love, singing this song, sweet and colorful. Like the falling leaves of fall. Listen to our harmony.

샵의 미,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듣고 왔습니다. 7300번 쓰시는 분의 문자네요. 남들 다 갈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남편과 뒤늦은 휴가를 왔어요. 올여름 내내 푹푹 찌던 대구에 있다가 여수로 왔습니다. 좋은 노래까지 함께하니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여수 밤바다 너무 좋죠. 여수 엑스포 할 때 3주 파견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수의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가봤습니다. 지금 날씨면 여수 포차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미식의 도시잖아요. 여수에서 행복하고 배부르게 지내다 오십시오. 4169님은 서울에 놀러온 청주 사는 가족이에요. 어제 와서 놀이공원에 경복궁 투어까지 야무지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차에서 라디오 들으며 힐링 중이네요.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신청합니다. 행복하세요 슬디 하셨어요. 서울에 사는 저는 막상 아이들 데리고 경복궁을 가본 적이 없네요. 아직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또 같이 한복 입고 경복궁 가서 사진 찍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주말 계획도 덕분에 꿀팁 얻었네요.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소유정기고의 썸, 클래식화의 러버보이.

이슬기의 해피타임 듣고 온 노래는 2458님의 신청곡 에픽하의 러브 러브 러브였습니다. 윤영희님이 미루고 미루던 냉장고 정리를 했습니다. 고등어를 발견해서 크크 저녁은 고등어구워 먹으려고요. 싹 정리된 냉장고를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깨끗하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 싶지만 냉장고 정리는 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행사라고 할까요? 엄두는 안 나지만 냉장고 털기는 저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엔 어떤 보물이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2991님은 시골 언니가 기관지에 좋다며 개복숭아를 잔뜩 보내줬어요. 깨끗하게 털 제거하고 씻어서 농축액 만들려고요. 5시간을 서서 씻었더니 에구구구 소리가 절로 나네요. 이제야 엉덩이 붙입니다. 휴, 요조에 에구구구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개복숭아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아, 이거 이게 개복숭아구나 했어요. 저는 그동안 그게 약간 큰 매실인가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신선한 개복숭아로 만들어서 일단 기관지 엄청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허리는 아팠지만 남은 기간 기관지는 끝내주게 건강해질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2991님의 신청곡 요조의 애구구구 제이 레빗의 사랑일까 이어집니다.

요조의 애구구구 제이래빗의 사랑일까 들려드렸어요. 설렘 가득한 이 기분이어서 모던주스의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이어집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7: 이영약품.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4: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일요일 저녁 이슬기의 해피타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311님이 첫 손녀와 딸 내외랑 여행 다녀왔어요. 200일 된 손녀와 수영도 하고 원 없이 놀다 집에 갑니다. 좋았어요. 참 하셨어요. 진짜 좋으셨던 거 맞나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아이들과 함께한 첫 여행으로 다시는 너희랑 안 간다. 절대 안 갈 거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또 가고 계시지만요. 1부 끝곡 팀에 고마웠다고 듣고 우린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길게 이어지던 서울 방향 정체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4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제천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평택 쪽은 대소 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6km가량 주춤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정체,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7km 정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 도평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3시간 가까이 처리가 이어지면서 여파로 12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저기 지금 몇 시예요?
1: 해피타임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몇 시냐고요. What time?
1: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입니다.
0: 하, 됐어요.
2: 7시 좀 넘었어요.
1: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0: 이슬기의 해피타임 일요일 2부 첫 곡으로 보아의 마이네임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 뮤직 2 플러스 1 함께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신청곡 두 곡, 두 곡만 있으면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질 노래는 제가 알아서 한 곡 더 센스 있게 골라볼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또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0: 보험계층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좋은 노래는 다다익선. 아쉽지 않게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6538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내보네요. 남편과 아이 둘 데리고 과학박물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시간 보내다 돌아가는 차안입니다. 피곤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별아, 민준아, 엄마가 사랑해.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그 과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야외 놀이터도 진짜 크고 전시관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전 특히 야외에 있는 곤충 전시관 거기 참 좋아해요. 타란툴라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온 사슴벌레 애벌레도 있었는데 성충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막 울었던 추억도 있네요. 엄마는 피곤하지만 너희들이 좋았다면 우리도 좋았다로 마무리하는 거죠 뭐. 다행히 내일은 아이들 학교 가는 날입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그리고 슬디 추천곡 한 곡 더 이어집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까지 들려드렸어요. 최미선님, 요양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면 한 분씩 안아드리고 일을 시작해요. 유난히 날씨에 민감한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조금 거친 행동을 보이시면 꼭 비나 눈이 오고요. 화창한 날에 세상 마냥 귀여우세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언제나 건강이 최고라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요.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10cm 안아줘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보면 체력 소모도 큰데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미선님 보니까요, 같이 계신 어르신들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 드네요. 미선님의 해피타임이 어르신들께도 전해져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10cm 안아줘요 그리고 해피타임의 추천곡 이어집니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10cm 안아줘요. 시앤블루의 사랑빛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두 곡에 슬디의 추천곡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뮤직 2 플러스 1 함께하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에미라님은요, 올여름 이렇게 떠나나 봐요. 벌써 나뭇잎이 떨어져 뒹구는 곳들도 있고 여름 내 만개했던 꽃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고개를 떨구네요. 그리고 가을 옷을 장만하러 인터넷에 빠진 저, 장바구니에 열심히 담아두느라 바쁩니다. 추석, 아빠 생신과 조카 생일까지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옷은 사치겠죠?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걸로 만족입니다.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는 스텔라장의 욜로 신청이요 하셨어요. 근데요, 장바구니에 담아둔 물건 아주 가끔은 계속 팔리지 않다가 결국은 초특가로 구입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미란님이 픽한 꽃가옷 왕창 세일 당첨될 거예요.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스텔라장의 욜로 그리고 추천곡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스텔라장의 욜로 박기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뮤직 2 플러스 1 선곡되신 분들께는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11자리 남겨주십시오. 9006님은요. 9월이 되니 너무 좋아요. 8월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빠 수술, 동생 사고, 남편 입원, 아이 장염.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소리 시원하게 지르고 털고 싶어요. 아자아자! 질풍가도 박진주 버전으로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 견뎌갖고 버텨왔으니 9월에는 시원해진 날씨처럼 순풍만 불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박진주의 질풍가도, 그리고 이어서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오늘 끝곡은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입니다.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에서 화도, 더진아 덕소산패에서 강일 사이로 각각 3km씩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송악에서 포승분기점까지 10km가량 정체 남아있습니다.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으로 짧게 주춤하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까지 7km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휴게소 웅궁교부터 남풍세 나들목 가성교 사이로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짬을 내야만 생기는 여유. 그 시간은 편한 사람하고만 보내고 싶어지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대. 내 마음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도 그 편안함 속에 들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드벌지 리듬 오브 더 나이트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6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손이 잘 안 가는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딘가 한 구석이 불편한 겁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불편한 걸 걷어낼수록 진짜 내 것만 남는 것 같죠. 이 시간도 거기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0: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팟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4384님이 신청하셨어요. M 팝뮤직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6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891님, 요즘 꽃게랑 전어가 제철이라 수산물 시장에 다녀왔어요. 싱싱한 활전어랑 활꽃게를 사왔는데 전어는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굽고 꽃게는 시원하게 매운탕을 끓여봤답니다. 와, 역시 가을 전어와 꽃게 맛은 자타공인 최고네요. 다들 제철 음식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철이군요, 지금. 예, 가을 전어. 뭐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입추가 지났으니까 그냥 가을이라고 하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전어. 전어가 없어서 집을 나갔을까요? 며느리가? 전어 사달라고? 전어 구워달라고? 예.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식물도 구별을 잘 못하고요. 예, 물고기도 예, 그냥 뭐 익숙한 거 아니면 뭐 고등어, 삼치, 뭐 조기, 뭐 명태, 동태, 뭐 그냥 예, 그런 거 말고는 저는 뭐 회는 아예 그 회 종류로 쓰는 물고기 종류는 아예 구별을 못해요. 예, 그래서 뭐 어디 뭐 같이 가서 뭐 회를 이렇게 같이 떠서 먹는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화내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예. 뭐 왜냐면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 맛이 그 맛 같아요. 진짜. 예. 어차피 끓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매운탕 끓이면. 제가 그렇게 미식가가 되질 못해서 예. 이해하세요. 아, 근데 이제 이 가을 전어와 꽃게탕. 아, 요거는 이제 이제 조리를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예, 조리를 해서 먹는 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정복숙 씨, 4인 4색 가족들 입맛이 다 달라요. 떡볶이 하나에도 딸은 치즈에 달걀 추가, 남편은 맵게 만두 추가, 아들은 맵게 만두 추가, 그리고 남편은 양배추 마니에 순대 추가라네요. 아니, 내가 무슨 떡볶이 뷔페 조리사도 아니고 아무튼 그 입맛들 다 맞춰주느라 바빴습니다. 이게 대용량으로 해서 그 이제 저기 화구가 조금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프라이팬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각자 예, 취향에 맞게 그냥 이제 초벌로 하는 거죠. 이제 떡볶이는 초벌로 이렇게 좀 많이 해 두시고 알아서 먹으라고 재료만 준비해 주고 그러면은 뭐 예. 즉석 떡볶이 같이 예. 그렇게 해 드셔도 될 것 같네요. 아, 이거 어떻게 달리 일일이 해 주세요. 비지스 트레저디 그리고 쉬크 르 프릭

두 곡 들었습니다. 정복숙 씨가 신청하신 비지스 트레저디 그리고 쉭 더 프릭이었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윤영선 씨 지난달 전역한 아들이 오늘 첫 해외여행을 갔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친구들은 몇 번씩 갔던 해외여행을 이제야 처음 가네요.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간 거라서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좋은 건 많이 보고 좋은 건 많이 먹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나 보네요. 요즘은 그 월급이 꽤 높더라고요. 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맘만 먹으면 목돈을 쥐고 이렇게 전역을 해서 뭐 해외여행을 가든 뭐 연수를 가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어학연수. 예, 그 돈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는데 아... 부모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도 있죠. 예, 내가 최대한 자식한테 이거를 못 해주는 건가?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에 맞게 뭐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남과 비교하면 한두 끗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정을 아마 예, 아드님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긴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대견하네요, 진짜. 예. 아니 뭐 그 학창 시절에 왜 또 친구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아이들이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나는 어디 어디 갔다 왔다 뭐 갔다 왔다 막 이러면.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한 번도 못 갔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심지어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예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부터 자주 다니면 되죠? 예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이런 집안 사정 환경이 아드님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또 도움을 준 거기도 하니까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366님 조도 낮은 가로등이 켜진 데크 둘레길 따라서 집으로 하산 중입니다. 보니엠의 써니 들으며 신나게 집으로 가고 싶네요. 예, 신나게 한번 가보시죠.

존 메이어 뉴 라이트 081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고요. 9월 6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917님, 배 타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데 50세 생일 기념으로 혼자 울릉도 다녀왔어요. 물론 독도도 다녀오고요. 그 뒤로 세 번을 더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독도에 입도했어요. 아무 때나 입도가 가능한 게 아니어서 이 정도면 3대가 덕을 쌓은 거래요. 독도는 우리 땅. 와, 진짜 그렇네요. 어떤 분들은 가실 때마다 이게 입도가 안 돼가지고 예, 몇 번을 갔다가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0917님은 진짜 3대가 뭐야? 한 10대가 덕을 쌓으신 건가? 야, 예, 혼자 울릉도. 저는 울릉도, 아니 뭐 독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예, 울릉도는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진짜 갈 수 있으려나? 오히려 해외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울릉도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기가 있어야 갈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가기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꼭 그런 기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6539님, 좀 늦은 가족휴가를 가족휴가 왔어요. 예, 월악산 자락에 있는 송계 계곡으로요. 열심히 고기 먹고 배불러서 남편과 주변 산책하며 듣습니다.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한적하네요. 핑크 스웨트 앤 마이 워스트 들을 수 있을까요? 어머, 이걸 쓰는 동안 남편이 없어졌네요. 늦은 휴가. 아, 월악산자락 계곡으로 가셨으면은 예, 뭐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렇군요. 신청하신 핑크 스웨트 앤 마이 워스트 그리고 찰리 푸스 원 컬러웨이

6539님이 신청하신 핑크 스웨트 and my worst 그리고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들었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정씨 집 앞 공원 400m 트랙 10바퀴 돌고 들어와서 수박 먹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제 고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 400m 트랙 10바퀴 그러면은 4km 예 뛰신 거네요. 아 저는 트랙은 지겨워서 못 뛰겠어요. 같은 데를 계속 빙빙 도는 거잖아요. 예, 몇 번 해봤는데 예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풍경 바뀌는 데를 선호합니다. 저는 맞아요. 이렇게 뛰면서 걸으면서 생각들이 정돈이 되죠. 잘하셨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177님, 아버지가 78 되셨는데요. 그동안은 소일거리를 하시다가 이번에 다 그만두시고 쉬고 계세요. 같이 어디를 좀 다녀오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아버지가 마이웨이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문자 남겨봅니다. 왜 그만두셨을까요? 그래도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무료함을 좀 달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정이 있으시겠죠.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1부 끝곡으로 신청하신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 소식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창원 나들목 진출로의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미사대교 1차로에도 사고로 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이동량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떠나기 좋았던 날씨라 아직 교통량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지체 정체고요. 이후 안성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 다시 양재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 분기점에서 주춤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곤지암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 월드컵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고릴라즈 온 멜랑콜리 힐 들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헌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트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차트 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1: 미국의 음악 사이트 탑40 위클리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러브송 베스트 10입니다.
0: 네.
1: 원래 10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음반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그리고 100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 청취자들의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해요.
0: 네.
1: 정말 그랬을까요? 100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의 청취자들 설문조사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죠? 데이터가 있나?
0: 아니 뭐 네. 자료만 넘기면은 뭐 할 수 있는 거.
1: 그래서 이제 100곡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10위부터 1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뭐 빌보드가 선정한 러브송 베스트를 비롯해서 러브송 베스트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곡하고 겹치는 곡이 별로 없습니다.
0: 어, 예.
1: 그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0위는 잭슨 5의 I'll Be There가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잭슨 브라운, 아니 잭슨 5 노래도 너무 좋고 머라이어 캐리 노래도 좋고요.
0: 그렇죠. 네.
1: 두 곡 다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곡인데 다퍼티 위클리에서는 사랑이란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담담하게 들려주는 곡이다라고 이 곡을 평가했습니다.
0: 네.
1: 뭐 이 곡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노래죠.
0: 그렇죠.
1: 그냥 다 좋아하는 노래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히 이제 마이클 잭슨이 12살 때 미성으로 또 노래를 맑고 순수하게 소화를 해줬습니다.
0: 네.
1: 그리고 9위는 보이즈 투 맨의 엔드 오브 더 로드가 차지했습니다. 무려 13주 동안이나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곡. 그래서 그래미에서도 2관왕을 차지했네요. 최우수 R&B 그룹 퍼포먼스 그리고 최우수 R&B 곡 이렇게 두 개 부분.

0: 수상한 그런 곡인데, 사실 이제 이 곡은 베이비 페이스가 곡을 만들고 또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외국 곡들은 작곡가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3명, 요즘은 보통 7명이에요. 예. 20명까지 있는 것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20명이 곡 한 곡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 그러게요. 그것도 비슷해리네요.
0: 네. 베이비 페이스가 자기가 부르려 했으나 이제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아 이건 보이스투맨한테 맡겨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베이비 페이스는 고집을 피웠습니다만 보이스투맨이 부르는 걸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1: 안 되겠다.
0: 네. 이제 보이스투맨이 노래를 해서 사랑을 받았고 에디 머피가 주연한 영화 부메랑의 또 주제가로 쓰였는데 부메랑 OST 예,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영화는 예,
1: 기억이 안
0: 본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네. 끝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만은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애절하게 표현한 이별 발라드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9위 곡 함께 하시죠.

0: 카포티 위클리 선정 역대 최고의 러브송 베스트 10 9위곡 Boys to Men End of the World 들었습니다. 네.
1: 우리가 이제 요즘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순위에 있는 곡들은 정말 이렇게 모아서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8위 7위 곡을 소개해 드립니다. 8위는 알그린 목사님. 네, 지금 목사님이에요. 네, 목사님이 많습니다. 빌 위더스도 목사님이고.
0: 그러게요. 네,
1: 우리나라 가수 중에 뭐 조화문 씨도 있고 김종찬 씨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목회 활동을 하는데 알그린의 뭐 인생 히트곡이죠. 1972년에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R&B 차트에서는 9주 동안이나 1위를 지켰던 Let's Stay Together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의 뜨거움보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부드럽고 깊게 표현한 소울 러브송의 고전이라고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7위 이 곡은 의외입니다. 제가 이 각종 러브송 차트를 봤지만 이 곡이 이렇게 탑10 안에 랭크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알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0: 예.
1: 아,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앨범에서 In Your Letter를 더 좋아했지만 뭐 알리오 스피드웨건 최초의 넘버원 히트 곡입니다. 이제 케빈 그로닌 팀의 보컬리스트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곡을 이제 읍조리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읍조렸는데 그 멤버들이 보고 오 너무 좋은데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신기한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0: 그 정도로요?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옆에서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나머지 멤버들도 가세해서 이제 곡을 뚝딱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은 이제 합을 모아가지고 아, 이 노래가 정말 좋다라고 합의를 봤는데
0: 네.
1: 음반사에서는 이건 아니야.
0: 왜 그랬을까요?
1: 안 냈으면 좋겠어. 했는데 멤버들이 밀어붙여서 싱글로 발매했대요. 이런 곡들이 덜어 있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냥 누가 들어도 좋은데. 그렇죠?
0: 그러게요.
1: 아무튼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낸 대표적인 이제 록 발라드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이 또 순위에 올랐는데요. 저도 이 두 곡을 너무 좋아하고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참 이제 이 노래들을 보면서 1972년 노래, 1980년 노래 이거를 엊그제 나온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세월은 지금 너무 많이 흘렀어요.
0: 아니 뭐 감성을 갖고 계신 게 중요한 거죠 뭐. 네.
1: 예. 한 곡은 굉장히 달콤하고 로맨틱한 그런 발라드고 한 곡은 조금 강렬한 느낌을 주는 록 발라드.
0: 네.
1: 예. 8위, 7위 곡을 함께 네. 하시죠.

0: Top 40 Weekly 선정 역대 최고의 러브송 베스트 10. 8위 곡 Al Green Let's Stay Together. 그리고 7위 곡이었죠.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 였습니다.
1: 지금 아리오 스피드웨건 노래는 1980년에 발표됐는데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정말 다른 행성에서 온 사운드 같은 멋있는 곡입니다.
0: 네.
1: 아 정말 곡 잘 만들었네요. 이제 6위 5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 5위는 이제 R&B 소울 곡들이 차지했는데요. 라이언 리치가 이끌었던 코모도스의 스틸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틸 이지 3 타임스 어 레이디 이렇게 3대 명곡이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3 타임스 어 레이디인데 여기서는 스틸을 선정을 했습니다. 세 곡 다 뭐 빌보드 차트 영상에 차지했던 곡이고 이 곡은 사랑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별뒤의 미련과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0: 네.
1: 그렇죠. 뭐 헤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뭐 금방 뭐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잊을 수가 없죠. 예,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상처가.
0: 뭐 그런 분이 계신가 보죠?
1: 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떠올릴 수 있고 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좀
0: 아리세요.
1: 아니 뭐 그럴 수가 있죠. 하여튼 라이언 리치가 이런 발라드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인종을 초월해서 이게 장르를 뭐 R&B 소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정말 그냥 장르를 초월한 라이언 리치의 발라드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1: 네.
0: 학교 다닐 때 노래방만 가시면 헬로우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고 뭔 사연이 있는 거야? 예. 그 기억이 나네요. 네. 네.
1: 뭐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었겠죠. 있겠죠. 네. 그리고 5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곡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넘버원 히트곡만 19곡이에요. 빌보드 100 차트 1위 곡이. 그중에서 이 곡이 정말 의외의 곡이 또 상위권의 랭크가 됐습니다. Love Takes Time이 5위를 차지했네요. 솔직히 이 곡도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어요. 비전 오브 러브에 이어서.
0: 예.
1: 비전 오브 러브는 많이 기억하세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예. 러브 테이크스 타임을 좋아해가지고 막 나는 이거를 내 인생의 러브송이에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머라이어 캐리 하면 이제 사실 다른 노래들을 더
0: 너무 많으니까요. 예.
1: 좋아들 하시는데 탑 40 위클리에서는 곡을 또 당당히 5위에 올려놨습니다. 사랑이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시간과 함께 조금씩 치유된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러브송입니다. 결국은 이제 두 곡 다 미련, 그리움을 담은 그런 발라드들입니다. 두 곡도 함께 하시죠.
0: 네.

0: 탑40 위클리 선정 역대 최고의 러브송 베스트 10. 자, 6위 곡 코모도스의 스틸 들었고요. 5위 곡 머라이어 캐리 Love Takes Time이었습니다.
1: 네. 네. 계속해서 4위, 3위를 소개해드립니다.
0: 네.
1: 4위는 비지스의 노래 How Deep Is Your Love가 차지했습니다.
0: 네.
1: 1977년 디스코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사랑받았던 정말 발라드 명곡인데요.
0: 예.
1: 이제 토요일 밤의 열기 사운드 트랙에 수록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나이트 피버나 스테잉 얼라이브 같은 디스코 곡도 인기를 누렸지만 이 곡도 그에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본노 엘리만한테 주려고 만들어 놨다가 예, 본인들이 직접 부르게 된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사실 영화에 쓰이게 된 건 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찮게 비지스 작업실에 놀러 온 이제 토요일 밤의 열기 프로듀서가 이제 아니 뭐 노래 한번 들려줘요. 뭐 어떤 곡 있나 해서 들려줬는데 이제 원래는 디스코 곡만 들려주다가 사실 이제 약간 발라드도 있는데 하고 들려줬는데 그걸 듣고는 아니 이렇게 좋은 노래가 아 이거를 영화에 넣어야죠. 아 이거는 여자 가수 줄 건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왜 줘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직접 해서 이제 메가 히트를 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네.
1: 사랑의 크기를 묻는 가장 단순한 질문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완성한 세기의 러브송이라고 또 아. 높이 평가를 했네요. 오 처음 나옵니다. 세기 세기의 러브송. 근데 정말. 라디오를 위한 노래죠.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지금도 흘러나오고 또 리메이크도 많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예, 포트레이트도 네. 있고 뭐 아, 누굽니까 박진영 씨도 아마 이곡 했을 거고 아무튼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테이크 때도 불렀어.
0: 그렇죠.
1: 네. 예. 뭐 좋은 곡입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비지스 발라드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Don't forget to remember, Massachusetts, Was 이런 거. 아, 근데 그런 곡들은 이렇게 무슨 차트 순위를 매길 때 상위권에 거의 없더라고요. 발라드는 거의 How Deep Is Your Love가
0: 유일한
1: 비지스 네. 노래 중에서 그냥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3위 곡입니다. 3위는 락노래 황제. 그러나 저는 이분을 사랑의 전도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가 차지했습니다. 예. 동명 영화 주제가고 당연히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발라드를 대표하는 명곡이죠.
0: 예.
1: 이 곡하고 이제 아마도 Can I Fall in Love가 두 곡 이제 가장 달달한 러브송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작권자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재활용 곡이거든요. 이제 미국 남북전쟁 시대의 민요 오로라리라는 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곡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멜로디도 바꾸고 가사를 바꿨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예, 한번 멜로디를 아 요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흥얼거렸대요. 그래서 저작권자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0: 약간 비틀어서
1: 그러니까 관행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56년만 해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치솟고 인기가 막 급상승할 때였는데 예, 예. 1957년부터는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곡 주려면 무조건 저작권의 반을 엘비스한테 네. 줘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미국도 이런 게 있었어요.
0: 그러게요. 네.
1: 락노래 황제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준 사랑의 약속.
0: 네.
1: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오래 남는 러브송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함께 하시죠.
0: 네.

0: 탑40 위클리 선정 역대 최고의 러브송 베스트 10 3위 곡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였습니다.
1: 네, 계속해서 2위 곡입니다. 네. 배트 미들러의 더 로즈입니다. 배트 미들러 하면 로즈죠. 네. 동명 영화의 주제가고 또 골든 글로브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 원래는 이제 미국의 가수 겸 배우 아만다 맥브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라고 이제 만든 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레오 세이어의 막달레나라는 곡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45분 만에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레오 세이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또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1: 근데 이 곡이 사실 잘 안 됐었는데 우연찮게 배트 미들러가 듣고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할게요. 해서 부르게 됐고 이 곡 덕분에 배트 미들러도 유명해지고 이제 아만다 맥블롬도 작곡가로 또 명성을 얻게 됩니다. 더 로즈 함께 하시죠. 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탑40 위클리 선정 역대 최고의 러브송 베스트 10. 이제 1위 곡이죠?
9: 네. 1위 곡은 마빈 게이의 노래가 차지했네요.
8: 네.
9: 1973년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Let's Get It On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단순한 러브송을 넘어서 1970년대 소울 음악의 관능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상징하는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8: 네.
9: 곡 이제 대망의 1위를 차지했고요. 탑40 위클리에서는 사랑의 설렘과 열정, 욕망까지 숨김없이 담아낸 곡이다. 소울 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성숙한 순간을 보여주는 명곡이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8: 네.
9: 연주가 또 기가 막혀요. 세션
8: 그렇죠. 네.
9: 펑크 브라더스의 연주도 또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네. 오늘 이 곡 끝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9: 감사합니다.
8: 드림팝 이성우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행복과 관련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세이보링. 우리말로 해석하면 향유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맛을 음미할 줄 아는 것.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잠시 눈을 감고 노래에 빠져드는 것. 누군가 내게 건넨 다정한 말 한마디가 고마웠다면 그 마음을 더 깊게 느껴보는 것. 그러니까 좋은 순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기쁨 속에 오래 머무는 거라죠.

생존 본능이 걱정이나 후회를 더 오래 붙잡아두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좋았던 순간들에 조금 더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1: 사랑은 맛있다. 휘성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이에요. 향유한다는 거,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참 생각해보면 안 쓰는 만큼 우리가 또 그 행동을 잘 안 하고 산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여유 없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은 그렇게 오래 만끽하지 못하고 지나가잖아요. 일부러라도 좀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130님, 요즘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화질은 더 좋긴 한데 찍어놓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폴라로이드는 순간이 찍혀서 좋고 무엇보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진 아래 메모 남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밤그대 들으면서 폴라로이드 꾸미기, 일명 폴꾸 해야겠어요. 저도 진짜 한 20년 전에 하나 샀거든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비싸잖아요. 그리고 필름이 너무 비싸요. 그때는 한 1200원 정도 한 장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카메라 아까워서 다시 찍으려고 보니까 와, 한 장

0: 2,000원 정도의 필름값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싸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매력이 있어요. 이게 막 사진에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번 찍어보려고 필름을 이렇게 사놨는데 한 번도 못 찍었네요. 김하나님, 중학교 2학년 딸이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한 번씩 요리해 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 남편까지 감동의 파티예요. 남편이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고 호들갑 떨 때마다 딸아이가 시크하게 해줄 때 먹어 합니다. 조리고등학교 가고 싶다는 우리 딸 응원해. 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진짜 뭘 할 때 행복한지 아는 우리 딸, 그야말로 세이보링 향유를 하고 있네요. 요리하면서. 조리고등학교 제 친구 동생도 여기 진학을 해서 요리사가 되었는데 정말 일찍부터 자기 길을 가는 친구들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이소은의 키친, 먼저 들으신 곡은 이지형의 찰칵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5900님, 아이들 엄마는 출장 가고 아이들은 기숙사 가고 저 혼자 오랜만에 부모님 댁 와서 쉬고 있어요. 아들 왔다고 순두부찌개, 찰밥, 계란말이 해주셔서 저녁을 아주 든든히 먹었네요. 나이 60에도 엄마 밥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 세상에, 진짜 이렇게 얻어먹나요? 이렇게 푸짐하게. 그래요,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죠. 엄마가 해주는 밥, 네, 아들, 딸 정말 맛있게 평생 먹으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3370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50대 늦깎이 대학생으로 주경야독하며 1학기 보내고 성적은 기대도 안 했는데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기념으로 가족들과 고기 파티했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아니, 일하면서 어떻게 장학금 받으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나봐요. 고기 파티 사진까지 공유해주셨는데 제가 장학금 받은 느낌입니다. 뿌듯해요. 아, 고기가 엄청 실어네요. 큽니다. 두꺼워요. 아이유의 좋은 날, 3178님 신청곡이고요. 윤상의 달리기, 황희정님 청해주셨어요.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9월호의 주인공은요, 히트곡 메이커 MGR입니다. 본명은 박용찬, MGR은 1990년 고등학교 동창이던 가수 윤종신 1집에 기타 세션으로 참가하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작업을 계기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룹 뮤턴트를 결성하게 됩니다. 뮤턴트는 여러 사정으로 빠르게 해체가 되고 그 다음으로 결성한 팀이 바로 MGR이에요. 이름의 뜻은 마구리였다고 합니다. 4인조 혼성그룹으로 출발한 MGR은 무대에 밥주걱을 들고 오를 정도로 상당히 엉뚱한 컨셉의 팀이었어요. 1집을 내고서도 이렇다 할 활동 없이 흩어지게 됐고 그는 MGR을 자신의 작곡가 예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에 Modernized Groove Revolutions라는 뜻을 붙였어요. 오늘 같이 들어볼 성시경의 희재는 작곡가 MGR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2003년에 개봉한 영화 국화꽃 향기의 주제곡으로 MGR은 당시 이수영의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대요. 감독은 영화의 주제곡으로 애절하고 감미로운 발라드를 원했고 MGR에게 곡의 의뢰가 갔다고 합니다. MGR은 국화꽃 향기의 주인공인 희재를 떠올리며 멜로디를 써내려갔고 노래의 가창자로 성시경을 세웠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10월의 일만큼 멜로를 좋아했던 성시경은 국화꽃 향기의 시나리오를 읽고 이보다 더 슬픈 사랑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주인공 희재와 인하의 마음을 떠올리며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고 합니다. 성시경의 말에 따르면 라이브하기 가장 어렵지만 객석의 호응이 가장 큰 노래이기도 하다죠.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인생에서 사랑이 전부였던 나를 떠올리며 같이 들어볼까요? 성시경의 희재.

성시경의 희재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MGR편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세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이에요. 0324님, 중학교 3학년 딸한테 드디어 사춘기가 왔나 봐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쬐끄만 게 인상 팍 쓰면서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네요. 근데 정작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방도 한 달째 안 치우고 안 본 눈하고 살기 너무 괴로워요. 사춘기 그분이 오셨습니다. 축하드릴 순 없지만 또 견디다 보면 영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방 한 달째 안 치운 건 진짜 속 터지네요. 8105님, 제가 뛰러 나가는 시간에 모여서 같이 뛰는 러닝크루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아줌마도 껴줄까 궁금해서 말을 걸었는데 같이 뛰자고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단톡방에도 초대받고 동네 친구가 잔뜩 생긴 기분입니다. 나이 많은 언니 껴줘서 고맙다 동생들아. 나중에 밥 살게. 오, 이렇게 운명처럼 러닝크루에 합류할 수도 있는 거군요. 되게 그 모임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면 분명히 분위기 좋게 또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미수님 신청곡 변진섭의 숙녀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의 노래 4797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변진섭의 숙녀에게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2767님 유치원 다니는 5살 딸이 요즘 편지 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매일 한 장씩 편지 써서 냉장고 문에 붙여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수준의 편지지만 꼬물거리는 글씨가 얼마나 귀엽나 몰라요.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앨범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딱 그 글씨 처음 배울 때 그 귀여운 글씨 엄마 사랑해요 하트에 구름에 햇님까지 그렸는데요. 진짜 사랑스럽고 아 이것만 보면 지쳤다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9064님 제가 주차를 엄청 못하거든요. 혼자 헤매고 있으면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꼭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한 주먹씩 드리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차에 좀 채워둘까봐요. 그러게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왕이면 한 주먹씩 이쁘게 포장해서 드리면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운전을 잘하는 그런 구역인 것 같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신성우의 사랑한 후에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길버트 오설리번의 Alone Again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용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오타!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최지선님, 저 오랜만에 떡집 가서 가래떡 뽑아왔어요. 저랑 남편의 최애 간식이 가래떡구이거든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었더니 든든해요. 밤그대 들으면서 꿀에 한 줄 찍어 먹을 거예요. 많이도 뽑아오셨네요. 세상에, 이거 거의 뭐 한 달 내내 드시겠는데요. 떡집에서 가래떡 뽑는 거 오랜만에 봐요. 요즘은 그냥 가래떡 돼 있는 거 사잖아요. 근데 또 요게 재미죠. 2728님, 친구랑 인천 무의도로 백패킹 다녀왔어요.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는 곳으로 붉은색의 암석 절벽이 꽤 분위기 있더라고요. 친구랑 회도 먹고 우동도 끓여 먹고 재미는 있었는데요. 짐 정리할 생각에 머리 아파요.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게 맞겠죠. 짐 정리를 안 하고 잔다면 내일의 내가 하겠죠. 근데 그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굉장히 원망할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윤영희님 신청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전해드립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이어서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성진호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1930님, 유디는 산타한테 몇 살까지 선물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오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산타한테 큰 선물 못 받게 생겼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서 크고 비싼 선물은 물 건너 갔대요. 이 애어른 같은 말은 대체 어디서 배우나 몰라요. 보통은 엄마 아빠한테 배우죠. 우리 1학년 아들이 그래도 산타를 믿는 이 동심 가운데 아휴 큰 선물 못 받게 생겼네 라는 약간 어른 같은 한탄이 섞여 있는 이 아이러니함이 너무 웃깁니다. 8312님, 버스 타려는데 한 외국인 무리가 제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기사님이 천천히 타라고 손을 펴서 신호를 보냈는데 외국인들이 버스 타면서 기사님 손에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웃고 기사님이 웃으며 렛츠 고 하던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그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에서 재밌는 추억이 됐겠죠? 아 진짜 웃기네요. 천천히 타라고 손을 폈더니 하이파이브를. 야, 근데 정말 외국인으로서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죠. 어쨌든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스위스로요. 하이파이브. 이어서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전해드립니다.

유나의 기다리다 강명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윤보람님, 주말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3곡 했어요. 속에 쌓인 걸 좀 풀어야 잠이 오겠다 싶더라고요. 평일에 회사 가서 일하고 주말엔 패스트푸드점 가서 일하고 힘들지만 학자금 대출 얼른 다 갚고 빚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내 스트레스 내가 풀어야죠. 누가 대신 안 풀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된 일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일하고 계시니까 시원하게 학자금 대출 갚으실 겁니다. 다 갚는 날 나를 위한 선물 하나 꼭 해주세요. 7900님, 저는 하나 꽂히면 그것만 계속 먹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쫄면에 완전 빠져서 1일 1쫄면 하고 있어요. 물론 속재료가 좀 다르긴 해요. 육회도 얹어 먹고 삼겹살도 얹어서 먹고 만두도 얹어 먹고 내일은 족발 얹어서 먹을 거예요. 맨날 이런 생각만 해서 제가 스트레스가 없나 봐요. 진짜 잘 먹고 잘 지내시네요, 7900님. 쫄면이라고 하지만 단백질 장난 아닌데요? 육회, 삼겹살, 족발, 뭐 영양식입니다. 최성군의 네가 좋아, 4283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한경일의 내 삶의 반, 사진의 메모리즈 전해드릴게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유희열, 신재평이 함께한 여름날, 최문영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음악 듣기 참 편하죠. 검색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고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골라도 비슷한 노래가 줄줄이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호주는요, 오래된 매체 라디오가 다시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대요. 특히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는 어떤 방송은 호주 라디오 역사상 가장 많은 청취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럽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고, 스트리밍 시대지만 여전히 누군가 골라주는 음악을 듣고 사람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라디오는 알고리즘도 모르는 내 취향을 발견해주는 신묘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노래?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9월 6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차태현 씨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I love you. 아주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참 잘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차태현 씨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리밍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는 노래, 듣는 노래만 계속 듣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내가 찾은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 듣고 싶은 노래였는데 딱 그 순간 흘러나와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노래 몇 곡 여기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함께합니다. 9월 키워드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추억 이야기일 텐데 라라 가족들이 사연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에 무대 위에 명카수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주말에도요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소확행 문자로 여러분들 날려주세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5: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6: 미란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잠을 못 자서 휴게실에서 잠깐 쉬려고 왔습니다. 잠 못 자니까 대상포진. 어? 우리 배미라님? 이거 대상포진 엄청 아픈데 또 위험한데? 원형 탈모 와서 고생 중입니다. 천둥 쳐도 깨지 않고 잠 잘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배미라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으셨을까? 잠을 못 자셔서 원형 탈모도 오시고 대상포진도 어깨동무하고 왔다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여어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엄마도 대상포진인지 뭔지 모르고 야 이렇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고 격리하고 치료 며칠 받으시고 바로 나으셨는데 어여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뤄뒀던 제 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여자 축구 배우러 갑니다. 오! 이 축구, 이 발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또 멋진 스트라이커가 좀 돼줘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축구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일곱 자매의 장려로 포기했던 축구 40이 된 지금 재미로 시작을 해봅니다. 응원해 주세요. 9006님 우리 9006님 예진역에 포기했던 이 축구 포지션은 어디실까? 재미로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건강 챙기시면서 날쌘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빅뱅의 천국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죠.

빅뱅의 청국 듣고 왔습니다. 콩디, 청귤청을 제대로 읽어도 청귤청이고 거꾸로 읽어도 청귤청이네요. 맛있겠다. 처음 만들어 보셨대요. 며느리 한 병, 동생들네 두 병, 사돈네 한 병 가지고 사돈네 가는 중인데 괜히 떨리네요. 다들 맛있다고 할 겁니다. 떨지 않고 가셔도 오우 극찬 하실 것 같은데요. 6696님 보내주셨어요. 핸드메이드 청귤청을 들고 지금 가신다고. 친구가 라면 먹는 게 불쌍하다며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잘하셨어요. 빨리 나가요. 문성민님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송명철님 노가리를 청양고추 송송 썰어넣은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30마리 거뜬히 먹습니다. 군침이 돕니다 하시면서 명철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술과 친하진 않지만 요 안주 참 좋아합니다. 도가리. 그리고 그거 뭐지? 골뱅이? 골뱅이도 좋아하고 그거 알 많이 들은 거 있는데 그게 노가리인가? 작고 요렇게. 이거 청양고추 송송 썰어넣은 그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근데 참 맛있는데 제가 안주는 술안주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3421님 저희 집 강아지 소미는 고양이 친구 데려와 하면 고양이 인형 가지고 오고요. 개구리 친구 데려와 하면 개구리 인형 가져오는데 상위 1% 강아지 맞죠? 하셨습니다. 그걸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드하고 오드리도 공 갖고 와 그러면 공 물고 오고 새 갖고 와 그러면 새 물고 오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 강아지도 상위 1%네? 이분들 중에서 커피 선물 받으실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비비의 밤양갱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고요. 청풀리 건너가겠습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1010님의 청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콩디는 언제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어릴 때 음료수는 무조건 달아야 했습니다. 커피를 왜 마시지? 아우, 이렇게 쓴데 왜? 왜 마셔?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러고 있더라고요. 원두 괜찮네. 이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 어른 다 됐네. 그건 시작이었죠. 더운 여름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물보다 먼저 눈에 띄는 캔맥주. 크아, 우와, 오우, 살겠다. 이 맛을 알아버렸으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어른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 출근하기 싫어. 만성 피로로 눈만 뜬 채 100번 민기적거리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결국 시간 맞춰 출근하는 나. 막상 회사에 가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길에 오를 때 그래, 난 어른, 당당한 사회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쓴 커피가 향긋하게 느껴지고 맥주로 갈증을 달래며 꾸준히 내 일을 해오는 나에게 그래, 너 어른 맞다. 어깨를 톡톡 쳐주고 싶네요.

1010님 청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콩디는 언제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요?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이 생각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굳이 똑같이 상처 주고 싶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내가 어른이 된 건가? 철이 든 건가? 그 무거운 철을 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시길래 또

난 언제였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10cm의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어서 쿨의 맥주와 땅콩 잘 어울리는 궁합이죠. 그리고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곡을 만나고 왔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이지연님이 되겠습니다. 자, 또 사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옛날 사진 앨범을 꺼내봅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으로 휙휙 넘기는 사진 말고 두툼한 앨범 있잖아요. 비닐 안에 사진이 한 장씩 들어간 그 앨범을 한 장씩 넘기면서 나 같지 않은 나를 만나는 게 참 쑥스러우면서도 반갑습니다. 어머, 나 이때 왜 이렇게 말랐지? 또 한 장 넘기면 맞아 맞아 여기 갔었지. 야, 이날 날씨 진짜 좋았는데. 그러다 한참 잊고 있던 얼굴이 나오면 그때 나눴던 얘기까지 신기하게 떠오릅니다. 맞아. 이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랬지. 사진 한 장인데 그날 입었던 옷도 생각나고 누구랑 뭘 먹었는지도 생각나고요. 그러다 가끔은 지금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진도 나옵니다. 잠깐. 나 이 머리 진짜 하고 다녔던 거야? 이러고 다녔다고? 아니 왜 아무도 안 말린 거냐고. 혼자 웃다가 사진을 빼서 자세히 보다가 그렇게 한 권을 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앨범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돌아서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 속에서 본 애랑 많이 달라졌네요. 그래, 저런저런 시절을 보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 예전 사진을 한참 보고 나니 지금의 내가 괜히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20년 전 지연아, 반가웠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노래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그리고 전람의 기억의 습자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이지연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에는 참 이상하게 그때 공기하고 감정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이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핸드폰에 저장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진의 매력을 조금 못 느끼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사실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그 같이 찍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우연치 않게 사진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1886님, 2704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윤종신 씨의 오래전 그날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 준비할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2013년 개봉한 영화 About Time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남자 팀과 사랑스러운 메리의 이야기예요. 영화만큼이나 사랑스러운 노래, 아, 달콤하죠.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얼마나 오래 당신을 사랑할까요? 참 좋지요, 노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영화 어바웃 타임에 흐르던 노래, 이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도 아주 좋아요. 2013년에 개봉을 했고 로맨스이기도 하고 코미디이기도 하고 드라마도 있고 판타지도 있습니다. 이 주인공 팀은 21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죠. 우리 집안 남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아, 돌아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팀은 이 능력을 이용해서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또 실수했던 순간을 고치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메리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시간여행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더 완벽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팀이 결국에는요,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네, 안 보신 분들도 분명 뭐 있으시겠죠? 그러시다면 한 번 정도 어바웃 타임 선택해서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일요일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요, 썬데이 레코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9월 키워드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어디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그날의 현장 느낌, 실수와 망신담 있으시다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제가 웃음으로 승화시켜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썬데이 레코드 9월 테마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이선의님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였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하나 하려면 선배부터 찾았죠.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이것도 좀 봐주실 수 없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점점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첫 회식이 잡혔습니다. 아직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서 마음 같아서는 슬쩍 빠지고 싶었는데 자 우리 신입 한 잔 한 잔 받아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한 잔 더 해. 아 네. 그날따라 술이 왜 그렇게 술술 들어가던지 한 잔 두 잔 석 잔 기죽어 있던 신입사원의 어깨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노래방. 자 첫 곡 누가 할 건가? 평소 같으면 구석에 찰싹 붙어서 눈도 안 마주쳤을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노래는 클라잉넛의 말 날리자.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신입사원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가자! 뛰고 흔들고 달리고 그러다 그만 우당탕탕. 아, 내 다리. 테이블에서 떨어진 저는 결국 저는 부장님 등에 업혀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다음 날이었죠. 쩔뚝쩔뚝 걸어서 문을 열면서 부장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정말 주책이다. 이렇게 잔뜩 긴장했는데 저 멀리서 부장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어우 자네 다리는 좀 괜찮나? 아우 네 부장님 아우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이러시네요. 앞으로 말이야 우리 팀 오락 부장은 자네가 맡겨놔. 회사에는 새로운 신입이 아주 끼가 넘친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 뒤로 야유회만 갔다 하면 오락 부장 마이크 잡아야지 뭐해? 저 술도 안 마셨는데요. 아유 뭔 소리야. 말 달리자 한번 가야지. 가자. 맨정신에는 마이크도 못 잡는 제가 어쩌다 진행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저도 어느덧 베테랑 직원이 됐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날 그 마이크 덕분에 사람들과 확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시절에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잘했다. 다만 테이블엔 올라가지 말자. 지금도 비 오면 그때 접지른 다리 엄청 쑤십니다.

이선희님의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 만나봤습니다.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이 노래 들으시면 트라우마가 좀 있으시겠습니다. 코요태의 순정, 성진우 씨의 포기하지 마,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어우, 노래방 가서 울으면 진짜 신나는 노래들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노래방 가면 술을 못하는데 노는 거는 정말 끝장납니다. 공회전 진짜 잘하는데 막 굴러다녀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있는 일요일 라라랜드 선데이 레코드 9월의 주제,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요, 김선아님이에요. 저는요, 음치에 박치에 몸치까지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치라는 치는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제일 무서웠던 시간이 음악 실기 평가였어요. 자, 다음, 앞으로 나와서 노래하세요. 선생님, 차라리 시험지를 한 장 더 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랬던 제가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창 연애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노래방 갈까? 평소에 저였다면 싫어 절대 안 가 이래야 정상인데 그래 가지 뭐. 심지어 술도 안 마셨습니다. 맨정신이었어요. 자기야, 뭐 부를 거야? 제가 당당하게 리모컨을 들고 부른 노래는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노래가 시작되자 마이크를 잡고 핑클 흉내를 내면서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어설프게 춤까지 추면서 시작한 노래. 음치가 노래를 하고 박치가 리듬을 타고 몸치가 춤까지 추고 지금 생각하면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앞이라고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듯 귀여운 척했던 그날의 노래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난 네 거야 가 통한 거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요. 가끔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면 남편이 꼭 그 얘기를 꺼냅니다. 여보, 그거 한번 해봐. 뭘? 그 핑클 그때 진짜 귀여웠는데 그 노래 한번 해봐. 아니, 여보세요, 그때는요 30살이었고요 저 이제 반백살이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 남자를 정말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싫었던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도 모자라 춤까지 춘 걸 보면 말이죠. 오늘 썬데이 레코드의 그 시절 우리들의 노래방 레파토리를 꺼내봅니다. 제가 용감하게 불렀던 노래, 남편이 제 이름을 넣어 불러줬던 노래, 그리고 둘이 함께 불렀던 노래까지요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 봐 나를 한번 쳤다 봐. 요거부터 들어보죠.

0: 선데이 레코드 김선아님의 사연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이재훈 씨의 사랑합니다, SG 워너비의 랄랄라,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아주 귀엽게 부르셨네요.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주인공은 김대현님이 되겠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차가 막힐까봐 일찍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야, 나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제 시간에 못 가겠어. 뭐? 너 축가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불러주면 안 되냐? 아니, 축가를 무슨 택배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야, 그리고 네가 부른다는 그 노래 나 모른다고. 그니까 그냥 네가 아는 거 아무거나 좀 불러. 아무거나? 마침 저에겐 가사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애창곡이 하나 있었으니. 아, 알았다. 그럼 내가 한다. 일찍 끝나기 전에 빨리 와. 저는 연습할 시간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최대한 감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살포시 감은 저. 그리고 첫 소절.
1: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0: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소절 떼자마자 하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 반응이 있네. 더욱 감정을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축가를 부른다. 잘 불러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 서둘러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야, 너 앙심 품었냐? 뭔 그런 노래를 불러? 결혼식 초차? 아니, 편지가 왜? 아, 그게 무슨 편지인지 몰라? 아니, 연애 편지 아니야? 저도 참 웃기죠. 결혼해서 이제 막 잘 살아보겠다는 친구 앞에서 이별 노래를 아주 처절하게, 절절하게 불렀으니 그게 웬 행패였을까요? 저는 친구의 새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예식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동안 그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는데요.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면서 이제는 최고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더 웃긴 건요. 정작 결혼했던 그 친구가 노래방에 가면 꼭 편지를 부릅니다. 야, 너 때문에 이게 내 애창곡이 됐잖아. 그럴 때마다 모두 뒤집어집니다. 친구야,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액땀했다. 더 잘 살아라. 혹시 축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대로 된 거 신청합니다.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사연은 김대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노래 청혼 듣고 왔습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0: 라라랜드의 일요일 코너 썬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이선의님, 김선아님, 김대현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9월 한 달의 키워드는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그 노래. 떨리는 그날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실수담도 좋고요. 황당한 에피소드, 재밌는 사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 전해드리고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김광진 씨의 편지,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분은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식구가 떠올려지는 요즘이에요. 아직 낮에 햇살에는 여름이 남아있지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하늘만큼은 점점 더 가을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0: 아프로디테 스차일드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ollow KBS 라디오 밥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을 읊조리고 싶어지면 가을인 거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것 역시 가을이기 때문이고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어 가슴 한켠이 아려운해진다면 가을입니다. 오늘은 플립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예요. 낮에는 아직 더위가 남아있어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지시죠. 이럴 때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팝송도 좋고 샹송 칸촌의 보사노바 재즈 같은 월드뮤직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제게 알려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방송 팝스 프리덤과 좋은 글과 음악과 함께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글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리고 그대들도 있죠. 그대들 매일 만나고 싶네요. 존 피자렐리의 September Song, 니나 시모나, That's All I Want From You.
1: Oh, it's a long

시간이 흘러도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으로 다시 데려다주기도 하죠. 추억 속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2년 오늘 빌보드 7위에 올라와 있는 노래예요. 홀리스의 롱쿨 우먼입니다. 이 곡은 평소 감미로운 화음으로 유명했던 영국의 팝 록 밴드 홀리스가 파격적인 변신으로 선보인 노래죠. 거칠고 신나는 기타 리프에 블루스와 록큰롤의 색깔을 진하게 담아냈고요. 무엇보다 미국 밴드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 곡을 만든 앨런 클라키는 CCR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아 이 곡을 만들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목의 롱쿨 우먼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키 크고 멋진 여자를 가리키는데요. 가사를 들어보면 비밀스러운 술집에 잠입한 수사관이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한눈에 반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한편의 느와르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홀리스의 기존 히트곡들과는 다른 매력으로 미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 홀리스의 롱쿨 우먼입니다.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홀리스의 룸쿨 우먼이었습니다. 다이어리에 보니까요,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공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지정된 최초의 유엔 공식 기념일이라고 하죠.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생각해보자는 날이고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높아지는 9월에 이런 날이 있다는 거 참 멋지지 않나요? 사실 하늘도 공기도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 유난히 파랄 때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환해지기도 하니 오늘은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싶게 만드는 노래들을 선곡해봤습니다. 올만 브라더스 밴드의 블루 스카이, 그리고 울코의 스카이 블루 스카이,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까지 노래 속에서 펼쳐지는 하늘을 감상해보시죠.

당신에겐 빠른 차가 있고 난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을 원해요. 어쩌면 우리는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함께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든 여기보다 나을 거예요. 영에서 시작하니 잃고도 없죠. 어쩌면 우리는 뭔가를 이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은 증명할 것도 없거든요. 당신에게 빠른 차가 있고 난 우리를 여기에서 데려나갈 계획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며 돈을 조금 모아뒀죠. 멀리까지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국경을 넘기만 하면 돼요. 당신과 나 둘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드디어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되겠죠. 당신에겐 빠른 차가 있죠. 그 차는 충분히 빠른가요? 우린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오늘 밤 떠나거나 아니면 이대로 살다 죽거나. 당신의 차를 타고 달리던 때가 기억나요. 속도가 너무 빨라 마치 취한 것만 같았죠. 도시의 불빛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가

누구나 한 번쯤 지금의 삶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기가 아닌 곳이라면 조금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품으면서요. 이 노래에서 빠른 차는 어쩌면 그런 삶으로 데려가 줄 희망 같은 것이었을 텐데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의 현실을 트레이시 체프만은 참 담담하게 들려주네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한 말은 트레이시 체프만의 Fast Car였고요. 계속해서 스테판 비숍의 On and On, 얼렌스의 Dance With Me 들려드리죠.

스테판 비숍의 On and On, Olens의 Dance With Me 듣고 왔습니다. 슬비 바르탕은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1960년대 프렌치 팝을 대표하는 스타로 사랑받았죠. 그녀가 부른 레저무는 남자들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명용사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리카르도 폴리의 스토리에 데 뚜띠 조르니, 우리의 일상 이야기들입니다.

실비 바리탕의 라점브 무명용사하고요. 리카르도 폴리의 스토리에 디 뚜띠 이 조르니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가을은 하늘바라기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 어제와 다른 오늘의 하늘색을 주시하고요. 그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바라보고 지나가는 비행기에도 시선을 두면서 잠시 잠깐의 여유를 챙겨본 거 그런 가을을 보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Embrace의 Drawn from Memory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청취자 강은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은지님, 당연하죠. 매일 새벽에 찾아와 주시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출근길에서, 일터에서 또는 침대에서, 여행지에서 함께하고 계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2026년 9월 7일 월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버벌진트 10cm 굿모닝이었습니다. 오늘은 새싹 청취자 강은지님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사실은 이 시간대가 참 바쁘신 분들은 또 엄청 바쁜 시간이잖아요.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가끔은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잠을 확 깹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 이런 시간에도 매번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월요일 시작 뭐 하고 계시나요? 보통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의 대략 한 6, 70% 정도는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동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요리를 하신다든지 운동을

있으실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월요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주말 동안 뭐 하셨는지 아무 얘기나 정말 좋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해도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뉴진스 어텐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141님, 오랜만에 좀 일찍 나왔더니 낚싯배들이 많이 보이네요. 제주는 아직 너무 더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막 나갈 준비를 하는 낚싯배들이겠죠. 근데 가끔은 제가 그런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새벽 시간에 주로 고기를 잡으러 많이 나간다고 하던데 드러운 배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쵸? 물고기들이 약간 이렇게 잠에 취했을 때 탁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는 많이 덥죠. 사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는요. 그래서 지역별로 날씨가 참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거의 막바지 더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5193님, 부모님과 새벽부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올여름 너무 많이 더워서 일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씩 가을이 오는 것 같아 반가워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 어렵지만 도시락 주문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바쁘면 좋겠네요. 매일 방송 볼륨업 힘내서 일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열심히 싸고 계시는 5193님. 요즘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식단 도시락을 진짜 이렇게 탄단지 딱 잘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배달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그런 도시락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93님은 어떤 종류의 도시락 가게일진 모르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간편한 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또 건강이니까 그런 좀 도시락 붐이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네요. 5193님을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 많으신데 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위수, 누군가의 빛나던 솔, 곁에 있어줘.

위수 누군가의 빛나던 솔 곁에 있어줘 함께 듣고 오셨고요. 허영심님께서 미화원으로 일하다 보니 새벽 출근이라 항상 잠이 부족해 피곤에 찌들어 자는데 요즘은 자는 걸 일찍 자요. 그랬더니 덜 피곤하고 잘 일어나게 되네요. 오늘도 출근해서 일 시작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영심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벽 출근하시는 분들은 잠, 자는 거,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근데 참 뭐 결국에는 사람이 수면 시간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지 건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새벽 이 시간대쯤 일어나려면은 진짜 좀 일찍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막상 또 누우면 잠도 안 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빛 차단하기, 뭐 좀 잠 잘 오는 그런 뭐 아로마 스프레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비타민으로 멜라토닌 이런 것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후 시간대 커피 안 마시기, 카페인 조절하기 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심님 잠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잠을 못 자면 막 진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괜히 기운도 안 나고 막 더 먹을 거 당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정종식님, 월말 부부로 산 지가 벌써 10년째네요. 이젠 애들도 커서 신혼처럼 느껴져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면 아내가 고생한다고 몸보신도 시켜주고 말이라도 고생한다고 해주니까 같이 살 때보다 더 신혼처럼 느끼고 삽니다. 제가 주말 부부는 들어봤는데 월말 부부, 종식님. 10년 동안 이렇게 사셨으면은, 근데 저는 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말 부부도 어떻게 주말 부부로 살아? 너무 보고 싶은 거 아니야? 했는데 선배들께서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지? 싶었는데, 평일에 그냥 나만의 시간 조금 고요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주말에 만나면 애틋하고, 그러고 주말에 이렇게 즐긴다는 느낌으로 딱 즐겁게 시간 보내고 하면은 오히려 그 관계가 더 탄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종식님도 그래서 신혼처럼 느끼면서 사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두 분만의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해외에 살 때 그 해외 장거리 연애를 했었거든요, 한국이랑. 근데 전 더 심했어요. 저는 막 6개월에 한 번씩 보고 거의 사이버 러버처럼 지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연애했던, 되게 오래 만났었거든요. 그때 연애했던 그 시간이 제일 좀 내 자기개발도 하면서 상대방 삶도 존중해주면서 되게 건강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떨어져 있는다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콩달콩 신혼부부처럼 쭉쭉쭉 오래 사랑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샘 오크의 Something Divine.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 2014년 9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9위 그리고 18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9위는 태민 궤도인데요. 민나는 샤이니의 막내 태민씨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태민씨만의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18위 현아 빨개요인데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 동요를 활용해서 신박한 멜로디가 특징인 곡입니다.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태민의 궤도, 현아 빨개요.

유원이의 플리마켓 2014년 9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9위 태민 궤도 18위 현아 빨개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2013년 곡들 들어봤는데 1년 더 지났습니다. 12년 전의 노래들로 함께하는데요. 와, 근데 이 곡들이 벌써 12년이 됐다는 게 살짝 조금 소름 돋지 않나요? 특히 현아의 빨개요는 제 감상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도대체 그녀는 몇 살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인가? 왜냐면 저는 이제 이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이때를 생각 대학생이 아니었죠. 이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섹시함이 무기인 가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네요. 12년 전 노래라니. 그리고 태민 씨는 또 요즘에 워낙 이제 솔로로 잘 활동하고 계시고 또 되게 딱 컨셉을 확실히 정하신 것 같은데 이때부터 슬슬 시동을 걸고 있지 않았나. 섹시함으로. 네. 섹시함으로 똘똘 뭉친 두 곡 아침부터. 태민 씨 그리고 현아 씨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런 섹시한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확 끌어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619님 오늘은 높은 분께 보고가 있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긴장돼요. 햄디한테 에너지 받고 시작해요. 먼지 사진도 같이 보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먼지가 진짜 너무 귀엽다.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진짜. 아 9619님 먼지 사진 10장은 보내주셨어야죠. 너무 귀엽네요. 하얀색 고양인데 콧등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구워져 있어요. 뭐 맛있는 걸 먹었나 봐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유 사연이 뭐였지? 먼지 때문에 사연을 잠깐 잊었는데 아 높은 분께 보고가 있는 날 아 우리 그런 날은 또 유난히 걱정되고 막 긴장이 되는데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우리 9619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준비해왔던 거 그대로 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나를 믿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619님 잘 보고하고 오시고요. 네, 먼지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니까 함께 파이팅 하셔서 오늘 발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83님 전남 순천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안전운전하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매일이 함께여서 좋네요. 2083님 전남 순천에서 버스 운행하시는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 반갑습니다. 안전운전 진짜 제가 1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항상 전방주의 잘 하시고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비오거나 뭐 날씨 안 좋을 땐 조금 감속 운전하시고요. 아셨죠? 안전운전 최고! 2083님 오늘도 파이팅!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일릿 Not Cute Anymore.

아일리스의 노래 Not Cute Anymore 함께 듣고 오셨고요. 7670님께서 오늘 대장 내시경 받는다고 어제 저녁부터 금식하고 약 먹고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약 먹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다 먹었어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 덕분에 일찍 라디오 처음 들어요. 오늘 대장 내시경 잘 받고 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문자 하나에 대장 내시경이 몇 번 얘기가 나온 건지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저는 대장 내시경을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한 맛나는 액체를 계속 먹어야 되고 물도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곧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께서 보통 40대부터 받는 거라고. 그렇군요. 그럼 전 아직 조금 멀긴 멀었네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내 건강을 진짜 검진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전 너무 싫어요. 건강검진 나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싫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근데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냥 항상 가면 사람 엄청 많고 그 이상한 옷 그거 그 찍찍이 완전 헐거워져가지고 그거 이렇게 잘 감춰가지고 걸어다니고 피 뽑는 것도 싫고 저는 그 수면 마취하는 것도 너무 그 기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도 무조건 해야 돼요. 건강검진은 특히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도 미루지 말고 꼭 하세요. 싫다 해놓고 저도 싫은데 항상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7670님도 대장 내시경 잘 받고 오시고요. 다녀오셔서 조금 쉬시고요. 아셨죠? 차영숙님께서는 저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소개팅 한 분이랑 한 번 보고 잘 안 됐었는데 지난 주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꽃다발 받았어요. 이거 저한테 호감 있는 게 맞겠죠? 전 벌써 결혼식장 예약하는 상상하고 있어요.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호감이네요. 이 정도면 꽃다발이라니. 꽃은 반칙이죠.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한 달 전에 소개팅 하셨다가 잘 안 됐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영숙님이 먼저 연락을 하셨으려나? 네. 또 이게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이런 거 보내주실 때는 제발 디테일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입하고 싶다고요, 영숙님. 아무튼 잘 만나보시고요. 우리 상상처럼 결혼식장까지 쭉 인연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자켓의 Like That.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제트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스타 호텔 매트리스 Best sleep.
6: 대체 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어이원의 상쾌한 아침. 어이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윤하의 노래 드릴게요. 사건의 지평선.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가사를 들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고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상자들 안에 짐을 싸요. 두 번째, 난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세 번째, 그건 그저 희망만 담긴 계획일 뿐이에요. 네, 앨리스 머튼의 2016년 데뷔곡 No Roots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German British Canadian Singer Songwriter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과연 이 가사 속에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은 이거였어요. 상자들 안에 짐을 싸요 라는 가사거든요.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비트감이 아주 좋죠. 아주 흥겹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Gypsies in the night. 이런 이야기도 살짝 들렸습니다. I build a home and wait for someone to tear it down. 첫 소절이었거든요. 해석하고 계시죠? I build a home. 나는 집을 짓는데요. And wait for someone to tear it down. 누군가가 그것을 tear it down. 무너뜨리기를 wait for, 기다리죠 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앨리스 머튼이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아주 빈번히 이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어딘가에 집을 짓기는 하는데 또 그곳을 떠나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en pack it up in boxes. 네, 이 소절 들으셨나요? Then pack it up in boxes. 상자들 안에 짐을 싸요 라는 가사입니다. 물론 I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Then I pack it up in boxes. Pack it up in boxes. Pack it up in boxes. 상자들 안에 짐을 싸요. 그러면서 head for the next town running 이런 가사도 들렸거든요. 다음 도시로 향한다 라는 뜻입니다. Head for the next town running. 네, 이 끝부분에 활용이 된 running은 어떤 뜻일까요? 마치 막 서둘러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떠난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용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로 서둘러 떠나죠. 서둘러 향하죠. Cause I've got memories and travel like gypsies in the night. 나는 추억이 있고 또 and travel like gypsies in the night 밤에 집시들처럼 떠나니까요. 예, 추억들을 간직하고서 밤에 유랑민처럼 떠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나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I've

와우,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으로 가사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부모님에게 좀 불만스럽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앨리스 마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I've got no roots. 나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 말은 곧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일까요? But my home, 하지만 내 집은 was never on the ground. 한 번도 땅에 있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에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이어지는 맥락으로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한 곳에 정착이 되어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이렇게 외쳐주고 있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는데요. 그건 그저 희망만 담긴 계획일 뿐이에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담긴 계획일 뿐이다.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Ask me where I come from 이라는 가사도 들렸어요. Ask me where I come from. 내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세요.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요 앞에 if you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If you ask me where I come from.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이 만약 물어본다면 I'll say a different land. 나는 다른 땅을 말할 거래요. 나는 다른 나라를 말할 거래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군데에 각각 다른 나라를 말할 거다. But I've got memories and travel like gypsies in the night. 나는 추억이 있고 밤에 집시들처럼 떠나니까요. 네, 이미 들어본 소절까지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앨리스 머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곡을 통해서 배경을 살짝 이해하게 되었네요. 그럼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앨리스 머튼의 No Roots.

그럼 자신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상자들 안에 짐을 싸요. 아, 어떤 가사였나요? 그쵸, I pack it up in boxes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I pack it up in boxes. I pack everything up. 그쵸, 모든 짐을 나는 싼다. I pack my things.

0: 이처럼 포장하다 싸다라는 뜻으로 pack라는 동사의 활용을 좀 더 해봤습니다. 두 번째, 난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나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소절은요. I've got no roots 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I've got no roots. 아, 그 말은 곧 I never stay in one place. 난 한 곳에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계속 이동하면서 산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그건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그건 그저 희망만 담긴 계획일 뿐이에요. 라고 어떻게 했나요? That's just a wishful plan.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That's just a wishful plan. 이 중에 wishful plan이라는 것이 마치 wishful thinking. 이것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들어본 표현입니다. 희망사항이라는 건데 That's just wishful thinking.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pack it up in boxes. 준비되셨죠? 상자들 안에 짐을 싸요. I pack it up in boxes. I pack it up in boxes. I pack it up in boxes. 두 번째 문장은 뭐였나요? I've got no roots. 기억나시죠? 난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I've got no roots. 세 번째 문장 혹시 기억나세요?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That's just a wishful plan. That's just a wishful plan. That's just a wishful plan. 와우,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연습해 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월요일도 영어 공부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본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897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체 근무 나가는 날이에요. 가끔 그런 날이 있네요. 시어머니, 친정엄마 두 분 케어하고 있어서 외출 한번 하려면 일찍부터 준비할 게 많아요. 제가 잠시 없을 때 드실 고구마도 쪄야 하고요. 어머니 두 분 케어하면서 제 일을 많이 줄인 상태라 본업하러 가는 날이 신이 납니다.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신청합니다. 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을 우리 4897님께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근무를 나가셔서 신이 나가셨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일하는 게 낫다, 일하는 게 놀러 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신나는 기분으로 본업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띄워드립니다.

힙합 댄스. 이어서 3094님 사연입니다. 요즘 아빠가 많이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티셔츠인데 아빠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다빈 밴드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신청합니다. 아, 정말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을까요. 별건 아니긴요. 티셔츠 하나로 한 장으로라도 우리 아버님 기운 완전 충전되실 것 같습니다. 아, 기특한 우리 3094님의 신청곡 유다빈 밴드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듣고 올게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오구 쿵사님!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서 매일 땀으로 샤워를 해요. 아직도 저는 한여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물 속에 풍덩 빠지고 싶네요. 옥상 달빛 다이빙 들려주세요. 그쵸. 하, 집에서 집 부엌에서 요리만 해도 너무 더운데 불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우 주방에서 요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904님 노래로라도 시원한 기운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옥상 달빛에 다이빙 같이 듣고 오시죠.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아, 월요일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계시는 미라클 운동러들 소개해드릴게요. 7662님 51년 만에 처음으로 뛰러 나왔어요. 내일도 뛸 수 있을까요? 벌써 힘들지만 건강해질 생각에 힘이 납니다. 아우, 그럼요. 일단은 어서 오세요. 우리 미라클 모닝러들의 멤버로 오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미라클 모닝러들 중에서요. 지금 5학년 일반이시잖아요. 7662님. 예, 6학년 분들도 계시고요.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운동은 뭐 처음부터 어떤 기록을 내거나 막 엄청난 것들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7662님 파이팅! 3595님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러닝 3km 마무리하고 이제 출근 준비합니다. 매일 아침 상큼한 러닝메이트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 이분 대단하시다. 출근하기 전에 매일매일 러닝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km를 심지어 빨리 뛰시네요. 7분 2초. 와, 진짜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막 거리가 너무 막 과하게 많지도 않고 딱 적당히 활기를 돋우면서 건강해지는 거리가 3km 정도인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월요일 아침부터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7662님, 3595님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시작이 제일 힘든 법.
1: 아유, 왜 이렇게 신발이 많아? 아이 허유원, 너 이거 신발 이거 다 신는 거야? 아유, 안 신는 거 좀 버려.
2: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나중에 내가 정리할게.
1: 지금 해 지금. 아이고 진짜, 아유, 이놈의 집구석은 사람이 4명인데 무슨 신발이 뭐 이렇게 많아. 내가 뭐 친애 새끼를 낳고 진짜. 빨리 와서 정리해, 빨리 와서.
2: 아, 알았어. 아우, 저리 좀 가셔. 좁은데 서 있지 좀 말고. 아, 내가 정리할게. 아, 어? 이거 나 찾던 건데. 어, 이거 여기 있었네. 아, 이거 진짜 예쁜데.
1: 어, 신발 내가 신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어? 빨리 정리해 그거.
2: 아, 근데 이 어그부츠 이거 좀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좀 세탁을 해야겠다. 아, 세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 노트북에 검색해봐야지. 어그부츠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 어, 물이랑 중성세제를 10:1 비율로 잘 섞어준다. 아, 솔질을 해주면 되는구나.
1: 아유, 저, 신발 정리 다 했어. 아, 얘 어디 갔어 얘? 아유, 화장실에서 뭐해?
2: 아, 엄마 나 이거 부츠 어그부츠 세탁 좀 할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금방 신을 건데 더러우면 안 되잖아.
1: 아니, 엄마가 신발 정리부터 하라 그랬는데 진짜 환장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네. 지금 꼭 그걸 지금 해야 돼 진짜?
2: 아, 이거 좀 닦아놓을게. 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점점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 자, 엄마 이거 봐봐, 깨끗해졌지? 아, 이제 신발 정리해야겠다.
1: 지지배가, 어, 잔소리 들을 짓을 안 해야지. 내가 진짜 늙어가지고 잔소리만 하고 나 목도 아프고.
2: 아우 아우. 어, 아빠다 아빠.
3: 어, 아, 문 앞에서 뭐해? 아빠 치킨 사왔어. 치킨 먹자.
2: 우와, 치킨이다.
1: 아우, 우리 여보는 어떻게 이렇게 치킨도 맛있는 걸 사왔대. 아우, 배불러. 하요한, 넌 치킨 먹었으니까 빨리 신발 정리해놔.
2: 아, 엄마. 아, 근데 나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앉질 못하겠냐.
1: 아, 앉질 못하겠어? 오. 그러면 일어난 김에 정리하면 되겠네.
2: 아, 근데 신발 정리하려면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야 되잖아. 아, 이따 하게 좀 배 좀 꺼지고 할게. 진짜. 배 좀 꺼지고.
1: 안 신는 신발 좀 버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준비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0: 도겸의 고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시작이 제일 힘든 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진짜 이 사연 속의 유언이는 그냥 유언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진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데 철규 씨는 어때요? 좀 시작 잘하는 편이에요?
1: 저는 네. 시작은 빠르죠.
0: 무슨 뜻일까요?
1: 시작은 누구보다 빠른데 네. 마무리가 늦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일단은 일은 저지르고 보고
0: 네.
1: 일단 뭐 예를 들면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선택하기 어려운.
1: 그러니까 뭐 점심을 먹거나 뭐 저녁을 먹을 때
0: 네.
1: 무슨 메뉴를 고를지 모르는 사람들. 그 저는 일단 고르고 봅니다.
0: 아 진짜요? 네,
1: 그런 거를 좀 고민하는 거에 시간을 쓰는 걸 좀 싫어해서
0: 아.
1: 금방 이렇게 하는데
0: 네.
1: 그런 거 말고 뭔가 일을 딱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긴 프로젝트로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0: 아.
1: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좀 힘들어요.
0: 아, 그러면 마무리 안 한 적도 있어요?
1: 마무리를 어중뜨기로 한 적은 있죠.
0: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시작하는 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시작이 반이죠.
0: 네, 그래서 뭐라도 하면은 뭐 이게 결국에는 잘 완벽하게 끝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끝은 맺어야 되니까 결국 마무리는 되는 거니까 그런 습관이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1: 뭐예요?
0: 그래서 왠지 아 이거 내가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말자 이런 이상한 게 있어서 시작할 때까지 오래 걸려요. 뭔 것 같아요? 핑계 같죠?
1: 책상 정리 이런 거 시작 좀 해주세요 제발.
0: 핑계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1: 예.
0: 뭐 이렇게 마무리는 잘 못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시작을 해가지고 음원 발표를 하셨잖아요.
1: 아니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0: 아니 우리 상쾌한 아침에 마스코트 청일점 박철규 아나운서가 무려 가수 데뷔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가수 데뷔까지 이것도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1: 이거는 제가 네. 시작한 건 아니고
0: 네.
1: 엄지인 아나운서가
0: 네.
1: 그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영자 고모가 하는 그 너튜브 있잖아요.
0: 네.
1: 거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제가 데뷔 앨범을 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어서 녹음만 하고 무대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다 만든 건 그 엄영자 고모랑 엄지인 아나운서고 저는 뭘 시작하고 자식고가 없었어요.
0: 아유 그래도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박철규 아나운서 목소리를
1: 진짜.
0: 부르셨잖아요.
1: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0: 네.
1: 제가 어떻게 또 아 저는 사실 공짜로 거의 뭐 노래를 낸 거죠.
0: 그 활동명은 뭐죠?
1: 활동명 철규요. 저는
0: 아 철규 약간 외자 느낌처럼 철규 이런 느낌인가요?
1: 철규가 어떻게 외자예요?
0: 네.
1: 그럼 철이 성이에요?
0: 네. 아니 보통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 이렇게 규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1: 아니, 저는 그 본캐와 부캐가 다르지 않습니다.
0: 아.
1: 뭐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는 뭐 부캐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0: 네.
1: 그러진 않고요. 제 접니다 저.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1: 아니요. 무리한 거 알면 하지 마세요.
0: 한 번만요.
1: 뭘요?
0: 한 소절만요. 에코가.
1: 아니, 에코 왜 넣어?
0: 에코가.
1: 야, 당신이 1등이야 1등이야 그 누가 뭐라 하여도 나머지는 음원으로 들어주십시오.
0: 방금 불러주신 제가 사실은 상쾌한 아침에서 초대 가수를 부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제대로 소개도 못 드렸어요. 노래 제목까지 소개를 제대로 해드렸어야 됐는데 철규의 1등이야 한 소절 듣고 오셨습니다.
1: 예.
0: 이 얘기로 저는 한 30분을 하고 싶고요. 특별
1: 아니요.
0: 출연으로 우리 다음에 엄영자 고모랑 철규를 혹시 게스트로 초대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1: 엄영자 고모를 부르면
0: 네.
1: 전 안 나올래요. 불편해요. 소속사 대표님이랑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저는 근데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마무리를 잘 못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마무리 너무 잘하고 음원이 너무 완벽하게 나온 것 같아서
1: 지금 마무리를 못하겠어요.
0: 아 보내기 너무 아쉬운데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철규의 1등이야 음원으로 들어보시죠.
1: 왜요?
0: 내일 만나요.
1: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치즈의 퐁당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찍부터 출근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행주에서 동작대교까지 벌써 50분가량 밀려 지나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한강대교 사이와 또 성수대교 일대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또 장수와 시흥, 조담과 하기 분기점 일대 지나시기 무척 답답해졌고요. 이어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 또 광명 부근으로 한 번에 11km 구간, 반대 인천 방향도 남동 부근으로 밀려 지납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남사 진입 일대로도 출근 정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 마음이 깊어지네 하늘이 높아질수록 세상 모든 꽃이 하늘 바라보듯 난 그대만 향해 있네 내 마음이 깊어지네 밤하늘 짙어질수록 밤은 달이 있어 완벽한 것처럼 그댄 나를 완성하네 그대 웃고 뛰어노는 쉴 곳 되어주리 꽃으로 피어나도록 그 아픔에 입맞추리 손태진 웬디의 깊어지네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웃고 쉬어가는 곳,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9월 7일 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손태진 웬디의 깊어지네 였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뭔가 싹 가라앉으면서 깊어지는 느낌이 들죠. 2222님이 칡꽃이 피고 여무는 계절, 오곡백과가 익는 계절에 텃밭에서 라디오 품에 끼고 음악 들으며 일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 왠지 오늘 조금 깊어지네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늦여름 초가을 풍경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서 보내주셨네요. 칡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 머릿속에 그 자주색 보라색 꽃, 이 꽃무리가 모여있는 그 꽃이죠. 아, 그게 딱 떠올랐어요. 3181님, 출근 시간이 늦춰져서 이제는 우아조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네요. 조복구님, 출근할 때마다 차를 끌고 회사가 아닌 곳으로 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아조에 음악을 들으시면서 음악 여행 떠나신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달래시면 좋겠네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브렉시의 애송이, 김동규의 3분 45초간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박성남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경화님 목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우아조의 안방마님이니까요. 아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관리하고 있어요. 정순아님, 퇴근하는데 작은 아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집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들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갑작이라 한참 서성이다 돌았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하셨네요. 어우, 이렇게 마음이 다정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드님이 알레르기가 있으니까요. 아기 길고양이 인연이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고 길냥이의 삶이 순탄하길 저도 바랍니다. 3462님, 회전 초밥집에 갔는데 맛있는 초밥을 골라 먹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맛있는 초밥이 비싸잖아요. 남편이 적당히 좀 하라며 계란 초밥을 내려주네요. 참나. 아, 정말 참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데. 아, 참나. 뭐 계란 초밥으로 환기 한번, 입을 쫙 한번 환기시켜주시고 다시 비싼 맛있는 초밥을 드셨겠죠? 맛있게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라의 노래 듣죠? 택시 드라이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요즘 기타 학원에서 배우는 악보 사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메모하다 보니 열심히 배운 흔적이 남아있다. 집 근처에 기타 학원이 있어서 늘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이 줄어 여유가 생겨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다니는 중. 20대 시절 좋아하는 노래들을 주로 알려주시는데 한 곡이라도 제대로 배워 내 곡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손가락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타에 손이 가는 요즘 새롭게 악기를 배우고 좋아하던 노래들을 깊이 알아가는 요즘이 참 즐겁다는 생각을 한다. 연습을 하던 중에 잠시 쉬며 악보를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일상한 곳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변진섭의 숙녀에게였고요. 오늘 사진 보내주신 7573님께서 20대 시절 즐겨 듣던 노래들 여러 곡 적어주셨거든요. 그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7573님,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고 또 실제로 학원에 다니면서 배우는 일삼 참 행복하시죠? 저도 어릴 때 좀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피아노 배울 때 선생님이 이건 몇 번 연습해? 라고 하면서 뭐 다섯 번 연습해? 그러면 사과를 위해 다섯 개를 그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과 다 체크하고 뒤에 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랬었는데 그 생각도 나고요. 저도 피아노를 그래서 칠 줄은 아는데 너무 오래 쉬었더니 손이 확실히 굳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주어진 악보대로는 어떻게든 치는데 갈수록 그 재즈 같은 즉흥곡이나 코드에 맞춰서 바로 반주하는 그런 연주 방식 있죠. 그런 거는 사실 또 잘 몰라서 여유가 생기면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직접 연주하고 즐기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본인만의 연주곡 여러 곡 만드시길 바랄게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것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산들의 취기를 빌려 이어서 모자이크의 왕자와 병사들,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 이어드릴게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4562님,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천천히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석양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너무 이상했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걸까요? 감성적이셔라. 가을을 느끼고 계시나요? 8933님, 몸이 찌뿌듯했는데 집에 있던 폼 롤러를 오랜만에 꺼내 그 위에 눕고 머리와 팔을 쭉 늘어뜨리니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개운하죠. 이게 좀 살아가다 보면은 요즘에 또 특히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요? 몸이 계속 앞으로 말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몸을 좀 펴줘야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하거든요. 제가 운동은 하진 않아도 스트레칭은 합니다. 0952님, 요즘 들어 핸드폰보다 기절하듯 잠들어요. 안경 쓰고 잠들어서 엄마가 매번 벗겨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잠들 정도면 피곤하신 건데 뭐가 그렇게 0952님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걸 꼭 보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걸까요? FX의 첫사랑니, 몰리의 변신 같이 듣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언제나
1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김민정님, 샤워하는데 따뜻한 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덥다 더워 하면서 차가운 물만 찾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여름이 이제 지나가나 봐요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저는 원래도 찬물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따뜻한 물 와중에 겨울과 여름에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살짝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여름에는 그 냉수 쪽으로 살짝 더 수도꼭지가 돌아가 있고 겨울에는 이제 그 온수 쪽으로 수도꼭지가 더 돌아가 있는데 요즘 그 중간 어디쯤이 되어가고 있어요. 살살 돌리고 있거든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1부 꾹꾹으로 저스틴 헤이워드의 Forever Autumn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난 하늘과 달리 도로는 출근 정체로 지나기 답답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강동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한강대교 쪽 운행에 1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앞둔 4차로는 사고로 한강대교 지난 노량대교 위 4차로는 고장난 채로 막혀 있습니다. 노량대교 진입 전 1, 2차선 선택이 더 유리하시겠는데요. 뒤로 정체가 시작되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1시간이

0: 넘게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또 영동선 강릉 방향 반월 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부곡 쪽 이동 더 어려워졌고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방향 남구리에서 서하남 사이 정체 역시 강동 고덕 터널한 갓길에서 처리 중인 사고 여파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날 따라 춤을 춰요.
7: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예린의 포플러나무 아래입니다. 포플러나무는 한때 우리나라의 인기 가로수였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을 텐데요.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가로수로 심습니다. 그중 이것은 어떤 나무일까요? 잎이 부채 모양이고 가을이면 열매가 있는데 냄새가 고약한 이 나무 뭘까요? 1번 은행나무, 2번 여행나무, 3번 급행나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가을이면 잎이 노랗게 물들면서 냄새나는 열매를 떨구는 이 나무 뭘까요? 1번 은행나무, 2번 여행나무, 3번 급행나무.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이혜린의 포플러나무 아래.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1: 당신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

이 노래 다 알지?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가을이면 잎이 노랗게 물들면서 냄새나는 열매를 떨구는 이 나무. 오늘의 정답 1번 은행나무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6420님, 친구들과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그랬는지 노래 부를 때마다 70점대가 나와서 기분이 나빴어요. 당분간 노래방 안 가려고요. 목감기 때문이에요. 6420님. 감기에 걸리면요. 생각보다 정말 목이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목을 주로 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게 그걸 알겠는데 미묘하게 목소리를 낼 때 남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그 목에 스크래치가 딱 나 있어서 어떤 특정 음을 내기가 좀 힘들다거나 그런 거를 좀 느낀답니다. 목이 많이 상해요. 그것 때문이에요. 70점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잘 관리하셔서 좀 쉬시다가 목도 다 나으시고 나면 그때 가시는 것으로. 5813님, 참나, 두루마리 화장지 사놓은 거 까먹고 또 샀어요. 세탁실 구석에서 발견한 거 있죠? 내 정신머리 돌아와. 이런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다행인 것은 이건 뭐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사놓고 쓰시는 것으로. 8422님, 와인잔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술을 못 마시거든요. 보리차 따라 마시는 중입니다. 보리차가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아우, 어떻게든 쓰면 되죠. 물건의 쓰임은 내가 결정한다. 저도 이렇거든요. 와인잔이 집에 있는데 가끔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친구들은 술을 마실 때 거기다 마시는데 저는 못 마시니까 거기에 음료수 따라 마시고 물 따라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훨씬 맛있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홍경민의 가져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9578님, 경아님, 저 힘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유남매에게 완벽한 엄마는 아니더라도 언제나 너희 편인 엄마가 되어줄게. 일상에 지쳐 힘든 날에도 너희를 위해 다시 힘을 내볼게.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더라도 그 시간에 너희를 한 번 더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어줄게.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삶이 지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유난마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웃는다. 오늘도 너희의 엄마라서 행복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자는 아이들 보며 적은 글이에요. 경아님이 읽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남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아유, 스스로의 다짐을 적으셨네요. 유남매와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 갖고 가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심규선이 부릅니다.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범진의 인사.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들으셨습니다. 5930님, 친구가 텃밭을에서 수확하러 같이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신선한 채소를 많이 따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부터 채소 파티 하셨네요. 야, 자급자족 자연 친화 먹거리. 아, 이런 거 참 마음을 아주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죠. 박정민님, 수영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진짜 혹독하시거든요. 밤에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원래 누워서 웹툰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데 말이에요. 아, 수영 선생님이 선수 출신이신가? 박정민님은 어떤 웹툰 좋아하세요? 저도 웹툰을 좀 상당히 좋아해서 예전에는 하루에 정말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뭐 밥 먹고 뭐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웹툰을 본다라고 할 정도로 보다가 요즘에는 사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못 보고 있거든요. 어떤 웹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643님, 친구가 고스톱이 재밌다고 가르쳐준다길래 3시간쯤 배웠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내네요. 저보고 그림 맞추기나 하래요. 아니, 고스톱도 그림 맞추는 게 기본인 아닌가요? 근데 아마 점수 계산이 좀 힘드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아유, 2644님, 타짜는 못 되시겠네요. 노이즈의 착각, 그리고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까지 함께 듣죠.

노이즈의 착각,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들으셨습니다. 신종진님, 와 답답해요. 아직도 냉전 중. 서로 말없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나요? 저도 이제 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져주고 살았는데 더 져주기 싫어요. 하셨네요. 아마 남편분과의 일이시겠죠? 아,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다쳐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 우리말에 그 다치다, 열다의 반대 다치다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상처가 나는 거 다치다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발음이 똑같잖아요. 저는 사실 그 두 단어가 항상 동시에 연상이 돼요. 어떤 그거를 읽을 때 아, 이거 마음이 다치면 이거의 마음이 다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처 입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마음 푸시고요. 화해하시길요. 2363님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어렵게 시간 내서 평일에 보러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단둘이 봤어요. 한적하고 썰렁하고 좋던데요. 왠지 극장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은데. 저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작가님이랑 영화 얘기하다가 정말 딱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영화 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마음껏 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극장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죠. 이 얘기를 한참 했었습니다. 차호석의 내 안의 눈물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차우석의 내 안의 눈물,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으셨습니다. 4794님 신청곡 이어져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KBS
2: 라디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고속도로 사고 구간 경부선 서울 쪽입니다. 기흥 동탄터널 출구 부근 4차로 모두 추돌사고 차량들로 차단돼 차선 변경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정체 신갈 분기점 쪽으로 다시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대로 진입하셔도 잠실 쪽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위에 사고는 처리 끝났지만 더 가서 영동대교 부근 3차로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하면서 뒤로 정체 시작되는 행주대교부터 1시간 15분가량 꽉 막혀 있고요. 반대 공항 방향 성수 5차로에선 작업 시작된 데다 이전 천호대교 목간 3차로도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어서 이 구간 지나시기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밖에 구리 쪽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0: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주말에 재밌는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은 검색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민 상담이나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AI를 찾고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 말을 절대 남에게 퍼뜨리지 않기 때문이래요. 집에선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들이 친구나 부모 대신 이제 AI와 대화하고 위로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대화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잠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오해도 있고 서로 따끔한 얘기도 해주고 틀어졌다 화해하는 게 사는 재미니까요. 아직 우리 세대에선 우리 함께 어울리며 오늘도 북적북적 힘차게 지내자고요.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